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커버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돌아온 낙타.

0: 모실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에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신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어 장동 노래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마음속의 설련.

아직도 혹시 만났어 너무나 힘이 들었지 고생 많은 당신께 항상 내가 미안해 싸우고 다투며 서로 정이 들었지 이해하고 다독이며 함께해줬어 고마워 때론 원망도 했지 때로는 후회도 했지 당신 없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답니다.
1: 군다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동책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투구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홀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적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황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에 본국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잇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탄소배 출은 점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의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라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이어 가자 그 정도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사랑하네.

0: 가진 것은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 엄마, 배가 아픈데요?
0: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1: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0: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1: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0: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놈만 괴롭힌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0: 야,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려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준 갑옷입니다.
2: 우리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코뿔소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뿔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다육게 놓이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진으로는 나의 풍질을 보여줍니다.
2: 예술입니다. 이를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방금입니다. 2026년 미국 카나다 메이커 월드컵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 나라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월드컵이 뿐만 아니라 참가팀이 가장 많고 경기수가 가장 많은 월드컵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심판, AI 기술부터 교통 지원, 경기장 주변 제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요소들이 월드컵 경기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많은 과학기술계와 스포츠계 인사들로부터 첫 번째 AI 심층 참여 월드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팎의 여러 전경에서 AI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축구 경기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월드컵에서 여러 AI 혁신 기술의 구현이 중국 과학기술 기업의 강력한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회의 여러 핵심 AI 기술은 중국 기업이 제공했습니다. 축구 AI 슈퍼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낸 여러 첨단 기술은 경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술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D 디지털 휴먼 시각화 솔루션은 모든 참가 선수에게 고정밀 3D 모델을 생성하고 그를 라이브 방송 화면에 통합하여 오프사이드 판정을 보다 직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0: 스마트 기술 외에도 중국의 전문 디스플레이 장비가 월드컵 국제 중계센터와 비디오 심판센터에 전면적으로 입주하여 경기장 화면을 선명하게 복원하고 경기의 고화질 중계를 보장하며 심판의 판정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중국산 제품은 시민과 팬들의 교통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차 그룹이 연구 개발한 경전철 열차는 메이코의 세계 주최 도시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메이코에서 월드컵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약 800대의 신재생에너지 연결 차량 중 95% 이상이 중국 브랜드 버스입니다. 또한 많은 절강성 의료에서 만든 팬 유니폼, 기념 축구공, 관중 측 권한을 수여받은 캐릭터 상품을 경기장으로 미리 운송되어 팬들의 관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 캐나다, 메이코 월드컵 심판팀은 총 170명으로 월드컵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 3명의 심판이 선정되었는데 만영이 주심을 맡으면서 두 번의 월드컵 심판에 참여한 첫 중국 심판도 되었습니다. 수비와 부명은 각각 부심과 비디오 부심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 월드컵 심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무엇 때문에 인민의 정신적 힘을 보다 줄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중국 술의 도시 로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산동성 등주시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모종, 두 번째 100년 본토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있는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까지 문답했지만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이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0: 오늘의 첫 순서로 24 당대회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제66부를 보내드립니다.
1: 무엇 때문에 인민의 정신적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하는가? 습근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인민의 정신적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조치는 사회주의 문해를 번영 발전시키고 문해 사업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대한 가치적 선보력, 문화적 결집력, 정신적 조진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인민의 정신적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더욱 많이 내놓는 것은 인민을 선도하고 고무하여 그들의 지혜와 힘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위대한 사업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전략적 수요입니다. 문예 사업은 당과 인민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수한 작품을 창작해내는 것은 문예 사업에서의 중심 고리입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당중앙은 문예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습근평 총서기가 직접 계획하고 지도하고 추진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여 문예의 번영 발전에 관련한 일련의 중대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답해 줌으로써 문예 사업을 위하여 근본적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광범한 문예 일꾼들은 정

우성과 심혈을 기울여 창작하여 많은 우수한 작품을 내놓았으며 일련의 문예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예 사업은 백화가 만다라는 활기찬 번영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현 시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이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중의 길에 들어섰고 두 번째 100년 전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은 당대 중국 문화의 역사적 좌표이기에 민족 부흥이라는 시대적 주제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문화 사업을 국가의 전도, 민족의 운명, 인민의 염원과 긴밀히 결부시키고 인심을 결집하고 민심을 따뜻하게 하며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문화 사업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사업을 고양하고 문화 건설 기반을 육성하며 국민을 위해 노래하고 시대의 혼을 고양하여야 하며 문의 창조의 방식으로 민족 부흥의 역사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장정의 길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인민의 정신적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더욱 많이 내놓는 것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인민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하는 데서의 객관적 요구입니다. 인민으로부터 오고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하며 모든 것은 인민에게 속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문화의 근본적인 입장이자 사회주의 문화가 번영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포도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한 후 인민 대중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은 생존형 수요로부터 발전형 수요로 전환되었고 물질적 수요로부터 정신적 수요로 도약하는 특징이 더욱 뚜렷해졌으며 우수한 정신문화 식량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기에 문예 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문예를 번영 발전시키려면 인민 중심의 창작 방향을 견지하고 문예 창작을 힘써 번영시키며 진지한 감정으로 시대와 인민을 위해 노래하고 신시대에 걸맞은 문예 정품을 더 많이 내놓아 고원으로부터 고봉대로의 도약을 실현함으로써 광범한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보다 풍부하고 영향이 있는 정신적 식량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인민의 정신적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더욱 많이 내놓는 것은 중국 정신을 더 잘 고양하는 데서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문화는 영혼을 살리는 공동으로서 문화로 사람을 교화하고 육성하는 책임이 있으며 정신적 기치를 들고 정신적 기둥을 세우며 정신적 가원을 구축하려면 모두 문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좋은 문예 작품은 푸른 하늘을 비추는 햇살, 시원한 봄바람처럼 사상을 인도하고 심령을 울리고 인생을 도야하며 생동감이 넘치는 작품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긍정하고 찬양해야 하고 무엇을 반대하고 부정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사회주의 문예를 번영 발전시키려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생동하게 문예 창작 과정에 표현하고 피와 살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정신이 살아있는 우수한 작품으로 건전한 문화 풍토를 창조하고 기형적인 심리 경향을 철저히 버리며 사상이 심각하고 성실하고 소박하며 강인하고 힘있는 우수 작품으로 인민의 심리관과 가치관을 자양하여 인민의 정신생활을 더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질적 수준 향상을 무예 작품의 생명선으로 삼고 내용 선정을 엄하게 하고 심원한 사상성을 갖추도록 하며 예술 창조의 정품화를 추구하여 작품의 정신적 에너지, 문화적 내포, 예술적 가치를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인민의 정신적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더욱 많이 내놓으려면 정도를 고양하고 예술적 리상을 고수하는 문화 문예인대 대우를 떠날 수 없습니다. 문예 대우 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각 분야, 각 계층, 각 방면의 문예 사업 일꾼들을 광범위하게 조직하고 동원해 당내 문예 사업에 뛰어들도록 하고 도덕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문학가와 예술가 및 규모가 방대한 문화 문예 인재 대우를 많이 육성하고 구축해 사회주의 문예를 번영 발전시킬 수 있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광범한 문예 사업 일꾼들이 예술의

0: 경외심과 전업에 대한 지성심을 갖도록 인도하고 개인의 도덕 수양, 사회 형상과 작품의 사회 효과를 통일시키며 품위, 격조, 책임감이 있고 공을 들이고 진짜 재능을 키우며 좋은 명성을 추구하도록 하고 고상한 지도를 간직하고 형식과 내용에서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역사의 정기를 고수하고 세인을 위해 미덕을 보양하고 자신을 위해 청렴한 명성을 남겨야 합니다. 업계 기품과 예술 도덕을 고양하고 매개에서 훌륭한 사회 형상을 수립하며 다존 자애하고 상호학습 참조하고 맑고 깨끗한 업계 기품을 수립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인민의 정신적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리진화 가수가 부릅니다. 마음을 열어라.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탈수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남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0: 하고 있습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중국 술의 도시 로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83번째는 중국 술의 도시 로주입니다. 하강과 장강이 만나는 이곳은 봄에는 로금이 무성하고 여름에는 경치가 아름다우며 가을에는 열매가 탐스럽고 겨울에는 경치가 소려한 아름다운 강남입니다. 로주는 강남의 수려함과 술의 호방감이 어우러져 로주 고유의 기묘한 경관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사천 분지의 남쪽, 분지가 고원으로 리행하는 지역에 위치한 로주는 뒤에 산을 두고 타강과 장강을 마주하는 사천 남부에서 우남 귀주로 통하는 요충지입니다. 20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로주는 과거에 강량이라 불렀습니다. 서한 때인 기원전 151년 이곳에 강량현을 두면서 로주의 도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로주는 중원에서 서남의 소수민족 지역으로 통하는 서남의 요충지이자 역대로 사천과 운남, 귀주 삼성의 물자 집산지이며 사천 남부와 서남 지역의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로주는 또한 유명한 군사 고성이며 근대 혁명 역사 전통을 보유한 도시이자 술문화를 보유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2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는 로주에 많은 문물과 고적을 남겼습니다. 보온탑은 당나라 건축의 예술 특징을 보유하고 출초산은 청나라 조각예술의 정화를 대표하며 룡뇌교는 정교한 서각예술과 웅장한 도형, 기이한 구도로 내외의 이름이 다자합니다. 장강과 타강의 개설계 1170m 길이의 명나라 때 성벽과 인화성, 휘진성, 삼성성, 소북성 등 성곽이 옛 모습을 유지하며 은광문성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로주에서 동쪽으로 30km 거리에는 또 로주성이라 불리는 남송 신미성도 있습니다. 과거 송나라와 몽골이 이곳에서 34년간 대치했고 성은 다섯 번이나 이름을 바꾸며 성과 원의 전쟁 역사에서 비장한 한 페이지를 엮었습니다. 당시 쇠로 만든 로주라 불린 신미성은 현재 둘레 3,365m에 달하는 성곽이 보존돼 성원 간 전쟁을 연구하는 중요한 사료로 남아있습니다. 동서 길이 2.5km, 남북 너비 1km의 신미성 유적에는 또 관아와 동고루, 비밀성 출입문, 성박해자, 훈련장 등이 남아있습니다. 사면이 장강에 둘러싸인 신비성은 강 안에 벼랑이 아찔하고 특히 성의 서남쪽에 깎아지른 낭떠러지가 있어 동남쪽으로만 성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로주성은 삼면이 강물에 이다해 있고 한쪽으로 산에 이지합니다. 로주의 강남소로에 위치한 농투관은 촉간대의 옛 관문으로 북쪽으로 타강과 연결되며 남쪽으로 장강과 이다 마치 거대한 용이 두 강물 하나로 연결한 듯 장관입니다. 로주에서는 또 유명한 옛 석교인 룡뇌교도 명물입니다. 명나라 때 석교인 룡뇌교는 1378년 내지 1398년에 축조된 석교와 석각을 한 몸에 모은 교량입니다. 큰 돌로 교각을 만들고 교각 사이에는 두텁고 넓은 석판을 갈았으며 홍수 방류에도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랑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조각에 새긴 커다란 룡과 다양한 짐승 조각이 푸른 청산을 배경으로 맑은 물에 거꾸로 바뀌어 비경입니다. 로주 고성의 심벌은 삼족 덩립의 구도를 형성하는 고성 중심에 위치한 송나라 때 보온탑과 고성 동쪽의 명나라 때 쇠강탑 종고루입니다. 1148년에 처음으로 축조한 보은탑은 안무사 풍집이 모친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의미로 축조했고 타강과 장강 합수목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솟아있는 쇠강탑은 수로의 평안을 위해 세운 것이며 시간을 알리고 경보를 울리는 두 가지 기능을 갖춘 종고루는 동서양 건축 양식을 한 몸에 모아 이색적입니다. 이 밖에 충산 규성각과 서쪽 교회의 백다도 남쪽 교회의 운봉사, 고성 북쪽 제 옥섬산 마야속과 고성의 청나라댁 거리와 가옥들도 로조의 문화적 분위기를 가미합니다. 산 좋고 물 맑은 로조는 예로부터 많은 문인 문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당나라 시인 두보와 송나라 대문호 소동파, 송나라 서예가 황정던, 송나라 문학자 범선대, 청나라 시인 류규, 명나라 시인 양신, 청나라 작가 황운곡 등이 모두 로주의 아름다운 산수에 매료돼 작품을 남겼습니다. 오늘날도 동남 기슭에 남아있는 두보석과 황정견의 서예 작품인 옥섬, 돌계, 양신이 쓴 글 금오봉, 황운곡의 시비, 용마담 등은 그들이 로주에 남긴 흔적입니다. 산과 물과 바위와 숲과 동굴과 샘물이 어우러진 로주에서는 산발이 기복을 이루고 숲이 무성하며 시냇물이 맑은 사천 최대의 원시림인 황형 원시림과 사원이 즐비한 로주의 명산 방산, 기이한 산봉우리와 바위, 협곡과 폭포, 숲과 온천을 거느린 천천동, 아름다운 산소와 정교한 석각이 도화를 이루는 옥섬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로주는 또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보유한 도시로 혁명 지사들이 남긴 사적지와 유물도 많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천남 사범학당은 무산계급 혁명가들이 혁명의 불씨를 지핀 곳으로 이곳에서는 1922년 내지 1923년에 많은 혁명가들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로주에는 주덕장군이 호국군을 거느리고 황제로 칭한 원세계의 북양군부를 격파한 곳, 주덕기념관, 로순봉리 지휘부 사적지 등이 있습니다. 로주는 또한 중국 혁명의 군대 홍군이 적수강을 네 번 건너며 국민당 군대와 싸운 전적지입니다. 홍군은 바로 이곳에서 국민당 군대의 포위를 뚫고 장정길에 올라 혁명의 불씨를 섬강령을 통해 중국 전역에 뿌렸습니다. 또 내외의 명성이 자자한 유명한 중국 술의 도시인 로주는 농향형 대곡주의 발원지 중 하나입니다. 로주 대곡주는 맛이 순하고 향이 좋으며 맛이 오래갑니다. 로주 대곡주 중 하나인 로주 로교특곡은 국가급 명주에 선정되었습니다. 명나라 때 로주에는 벌써 10여 개의 양조교지를 건설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중 4개가 가장 유구한 역사를 자랑해 40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주 대곡 노교지는 중국에서 건설 연대가 가장 이르고 류속 사용시간이 가장 길며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중국의 첫 도지라 불립니다.
1: 지금까지 중국 술의 도시 로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해를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엄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독재를 겪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된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민족음악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0: 사이트나 민트레벨리를 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길림 좋은 사람의 선진 사적을 널리 알리고 덕을 숭상하며 선한 일을 본받는 짙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서 개최한 2026년 제1진 길림 좋은 사람 선진 사적 발표 행사가 일전에 사평시 길림 사범대학에서 있었습니다. 행사는 대중들 주변에 도덕적 본보기를 발굴하고 선전하여 김성의 전면 진흥을 위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고 강대한 정신적 동력을 모으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발표 행사 현장은 훈훈한 분위기와 열렬한 기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흥미로운 돈 있고 좋은 사람이 울려 퍼지며 친근하고 존경스러운 이름들과 감동적인 장면들이 화면에 생생히 펼쳐졌습니다. 이번 발표 행사는 성실, 신여, 경륵, 기여, 정의, 용의, 효로, 애친, 남을 돕는 것을 낙으로 여기다 등 다섯 당으로 나뉘어 사적 단편 상담, 현장 이야기, 문의 공연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길림 좋은 사람들의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선행을 입체적이고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길림 좋은 사람들의 평범하지만 빛나는 공적은 청년 학생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길림 사범대학 학생 주가월은 이번 발표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들의 소박한 선행에는 강력한 정신적 힘이 담겨져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 생생한 본보기로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을 본보기로 삼아 자원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인품을 닦으며 초심을 지켜 선의와 사랑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신시대 길림성 전면 진흥이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끊임없이 용솟음 튀어나오는 길림 좋은 사람 이 땅에 가장 따뜻한 이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미약한 빛으로 찬란한 문화수를 이루며 중국식 현대화의 길림의 성을 힘차게 써내려가는데 끊임없는 도덕적 지지와 정신적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간부와 군중들은 길림 좋은 사람을 본보기로 감동을 행동으로 존경을 힘으로 전환하며 각자 일터에서 빛과 열을 발휘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단오절 전날인 6월 18일 연결시 신흥 민족단결 주제 광장은 쑥향과 떡 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 연변 조선족자치주 당위원회 통일전선사업부와 연변 조선족자치주 여성연합회가 연결시 관련 단위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 다채로운 연대에서 아름다움을 만나다 행사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산동, 김경강 등 지역에서 초청된 12가구의 외지 가족과 20가구의 현지 가족이 한자리 모여 가무 공연을 감상하고 종자와 쑥떡을 만들며 전통 전지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는 이색적인 문예 공연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전지 문양이 더해진 의상을 입은 아이들이 무대에 오르고 뒷이어 신명나는 민속춤과 악기 연주가 이어지자 관객들도 덩달아 흥겹게 어우러진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광장은 순식간에 민속 체험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무형 문화유산 체험 구역마다 전지, 종자 만들기, 쑥떡 빚기, 향주머니 만들기, 오색 매듭주 꼬기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왕시요는 아이에게 종이 접기와 전지를 가르쳐주며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을 손끝으로 느꼈고 3대가 둘러앉아 종자를 만드는 체험에도 참가했습니다. 왕시요는 아이가 처음으로 종자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배웠고 전지로 예쁜 모양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흥룡강에서 온 청년 연명양은 연변에서 찍은 오락 프로를 보고 연변을 찾은 여행객이었습니다. 그는 향주머니 만들기 체험을 통해 단오 수공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일정이 빠듯한 특종병

공식 여행이었는데 이 행사 소식을 접하고 바로 참가하게 됐다며 연명양은 연변의 명절 풍습, 음식 문화, 일상 대설을 직접 경험하면서 연변을 훨씬 더 디테일적으로 료해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의 막은 내렸지만 양방향 소통의 여정은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시호 가족은 선물로 받은 동북리그 입장권을 들고 연기 경기장으로 향해 연변팀을 응원할 예정이고 연명양은 이번 방문에서 얻은 호감을 발산삼아 연변의 구석구석을 더 깊이 탐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연변에서 받은 온기와 감동은 참가자들의 살아있는 명함으로 되어 더욱 단결되고 행복한 연변의 모습을 널리 알리는 작은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6월 15일 단오를 맞아 당백 조선족 자치현 경내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좋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장백 천년 애성 풍경구에는 아침 일찍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었습니다. 장백 조선족 자치현 조선족 모임협회 국방분회에서는 총협회의 요구에 따라 20여 명의 회원들을 조직하여 이른 아침부터 풍경구에 앉아 배추 김치를 담그고 찰떡을 치며 입살 골밀떡을 만드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조선족 특색 음식을 맛본 관광객들은 장백 조선족 자치현의 조선족 특색 음식이 매우 깨끗하고 맛이 좋다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장백 조선족 자치현 조선족 노인협회에서 지난해부터 중요한 명절이나 대형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청을 받아 장백 천년 애성 풍경구에서 자체로운 문화 오락 및 체육 활동을 전개한 한편 조선족 특색 음식과 반찬을 직접 만들어 성내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현 관련 부문과 풍경구 그리고 광범위한 관광객들의 기쁨을 받아봤습니다. 장백 천년 애성 풍경구 김길남 총리는 최근 연간 장백 조선족 자치현 조선족 노인협회가 풍경구 대회 선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문화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장백 조선족 자치현 관광업의 발전을 힘써 견인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최고의 축제라 불리는 2026 월드컵이 한창인 요즘 그에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하는 핫 이슈가 있다면 아마도 동북리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지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맛과 멋을 겸비한 동북리그는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어우러진 전민축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제6라운드가 지난 20일 연일 전민건강중심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장춘팀은 전반 26분에 선제골을 기록한 뒤 추가 시간에 추가 골까지 넣으며 일찌감치 2대0으로 질주했습니다. 후반전에 연팀이 전방 압박을 강화하고 교체 카드를 다수 활용했으나 상황을 역전시키지 못하면서 연대팀은 0대1 첫 홈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스포츠에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누군가는 기쁨을, 누군가는 한숨을 삼켜야 하는 게 당연한 일. 하지만 이날 경기는 아쉬움보다는 아름다움이 더해진 축제로 기억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함께 즐길 축제라는 표현이 이보다 더 적절할 수는 없습니다. 무려 27,300여 명의 관중이 운집했습니다. 그라운드에서는 선수들이 뜨거운 열정과 호언을 불태웠다며 관중석에서는 27,000여 명이 함성으로 장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더욱 눈길을 끌었던 것, 지난 대신양전에서 명태를 응원봉으로 삼아 활력 넘치는 응원을 선보이며 큰 화제가 되었던 명태춤 응원단이 이날에도 응원춤을 선사하며 홈장에 열기를 더했던 것입니다. 이날 명태춤 응원단은 한층 더 끄레이드 된 응원을 연출했는데 손에 든 명태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인삼이 달린 머리띠를 하고 힘찬 리듬에 따라 각 잡힌 응원을 펼쳤습니다.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올해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산동성 등조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등조시 박물관은 역사, 예술, 인문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다기능적이며 현대적인 지방 박물관입니다. 1956년 등현 문화관에 문화재 전시실이 설립되었고 1958년에는 등현 박물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자연의 부, 역사의 부, 사회 건설의 부, 세계의 전시실을 마련했으며 석가 비관 한 곳이 있어 506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1986년 서문미대가에 새로 보수된 왕자사당으로 이전하여 도자기관, 서화관, 성동관, 고박패관, 동경관, 북신문화관 등 총 6개의 전시실을 마련했습니다. 등조시 박물관 신관은 용천광장 동북쪽 정하서안에 위치해 있으며 용천광장 문화건축군의 하나의 탑과 6개의 관의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등조시 박물관 신관의 건축 면적은 2만 평방미터로 한당 양식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이며 프레임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의 일반 전시실과 4개의 임시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전시 개방 구역은 8천 평방미터가 넘습니다. 신관 전시는 등조시의 발전을 주축으로 문명의 서광, 삼국오읍, 양대 한풍, 등문장, 파란 만장한 세월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석기 초기에 북신문화부터 해방전쟁 시기까지 만년 이상의 지역발전 역사를 소개하고 등조시의 각 역사 시기의 발전을 집중적으로 전시하며 등조시 지역의 역사화 과정을 진정으로 재현했습니다. 소장 문물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특별 전시실을 개설했습니다. 격청도 고금을 거울로 삼아 도풍자운, 옥원화장을 통해 오랜 역사와 불행한 시대의 풍채가 서로 빛나며 등조시의 깊은 역사와 문화적 깊이를 전면적으로 보여줍니다. 박물관 신관은 2020년 초에 완공되어 전면 개방되었으며 등조시의 상징적인 건축물과 대외 개방의 창구로서 등조시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역사문화 브랜드를 구축하며 고등의 문화적 매력을 드러내고 등조시의 경제와 사회 각종 사업을 건전하고 빠른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추진 역할을 할 것입니다. 등조시 박물관에는 현재 소장품 5만 2천여 세트가 있으며 소장품 수는 8만 2천여 점입니다. 시대는 신석기 시대부터 하성조까지의 각 역사 시기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가 1급 문물은 56점, 2급 문물은 74점, 3급 문물은 33점입니다. 북신문화, 상북, 청동기, 옥기를 특징으로 하는 소장품을 형성하였으며 특히 수량이 많고 무늬가 정교하며 명문이 풍부한 상주 청동기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청동기 수집량은 전국 현급 도시 상류권에 속하며 산동 성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산동성 10대 박물관에 성공적으로 입점되었습니다. 2015년 3월 세 점의 문물이 새로 보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동성 등조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홍 가수가 부릅니다. 우메 날개.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그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리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정부 민족원 프로그램센터 조선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이른 새벽 군영 앞에 쓰러진 택시 기사를 성공적으로 구조한 군인들의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천성 성도시 새벽 2시의 거리는 적막했습니다. 서부 전구 공군 모대 영문 앞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왜서 심야에 군사 금지 구역에 진입했을까요? 5월 28일 새벽 2시 19분 콜택시 운전기사 왕 선생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과 함께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 한 가닥의 의식을 바탕으로 왕 선생은 비상등을 켠 채 차를 근처 서부 전구 공군 모 부대의 영문 앞에 세웠습니다. 영문 앞은 무관한 차량의 정차를 엄금합니다. 즉각 떠나세요. 근무 중인 보초병 팽복강은 이상 상황을 발견하고 즉각 구두상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신호를 보내도 흰색 승용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진 팽복강은 즉각 상황을 부반장 첨동학에게 보고했습니다. 내가 처리할게요. 첨동학은 즉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문 초병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감시실에서는 현장을 주시하며 나머지 인원은 즉각 대기 상태에 진입하라 고 지시하고 나서 이상 상황을 수습하러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차량에 가까워졌을 때 눈앞의 전경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창문은 열려져 있었고 운전자는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안색은 창백했고 호흡이 가빠 보였으며 입가에 투명한 액체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무슨 상황입니까? 내 말이 들리나요? 팽복강은 몸을 굽혀 물었지만 상대방은 단지 심하게 숨을 헐떡일 뿐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의도적으로 교정을 어기고 침입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의식을 잃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 내린 생존 선택이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니 즉각 120에 전화하세요. 첨동학은 명령을 내리면서 환자를 살폈습니다. 2시 24분 120을 기다리는 동안 왕 선생은 심한 구토를 시작했고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부반장 첨동학은 즉각 결단을 내렸습니다. 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구토물을 청소한 후 다시 120에 전화를 걸어 병세의 변화를 설명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왕 선생을 구조했습니다. 2시 32분 구급차가 경적을 울리며 군영에 도착하였고 의료진은 신속하게 환자를 구조했습니다. 첨동학과 팽복강도 처리 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은 그들의 전문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2시 38분 환자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위험 상황을 발견한 후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전 과정은 15분에 불과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운전자 왕 선생은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더 늦었더라면 환자를 구할 수가 없었다며 장병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6월 16일 7여일간의 입원 치료 끝에 회복되어 퇴원한 왕 선생은 곧바로 고향을 찾아 특별히 감사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생사가 걸린 순간을 언급하며 여기 부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어서라도 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주차하면 그들이 분명히 저를 구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첨동학은 마지막 순간에 차를 길가에 세웠는데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서로를 향한 따뜻함입니다. 전사들은 가장 위급한 시각에 무조건 인민 자제병을 믿은 왕 선생에게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사들은 군인들이 위급할 때 용감이어서 과감하고 전문적인 조치로 생명 구조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새벽 군영 앞에 쓰러진 택시 기사를 성공적으로 구조한 군인들의

0: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동한 쌀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에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곳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그의 업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오늘의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는 조설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조설근의 이름은 점, 자는 몽운이고 근포, 설근, 근기 등 호를 갖고 있다. 그의 손조는 한족이었으나 청왕조식이 그의 가문은 귀족 세가로 되었다. 그의 종족으로부터 붙인 항례리들은 삼대거죠. 기습적인 감명직조를 지내면서 조종에서 각종 직무의 직조, 고위의 공급 등을 맡아보았다. 조설근의 조부 조인은 시, 사, 희곡에도 능한 명사였는데 이런 조설근의 문학 수행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설근의 부친대 이르러 부친이 파직당하고 가산도 몰수하게 그의 가문은 파멸의 일로를 걷게 됐다. 조설근은 13살까지 고위호식하면서 나라를 보냈지만 13살 후부터는 죽이나 겨우 먹는 가난한 신세가 됐다. 귀족 가문이 극성하는 데로부터 퇴퇴에 이르는 고향 변화와 직접 겪은 빈곤한 생활은 조설근의 사상 감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조설근이 홍도몽을 창작하는 데 심각하고 풍부한 생활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홍도몽은 조설근이 곤궁에 빠졌던 만년에 쓴 것이다. 그는 홍도몽 제1회에서 글자마다 피니 심내는 고생은 예스럽지 않았다고 썼다. 생활이 어려운 데다가 단 하나밖에 없던 어린 자식마저 요술을 하자 조설근은 고통이 병위돼서 홍도몽을 80회까지 쓰지 못하고 50회도 못되어 생을 마감했다. 조설근은 홍도몽 책 이름을 처음에는 석독이라고 했고 80회까지 쓰지 못했다. 1791년 정유원이 고학이 쓴 40회까지 합쳐 120회본을 처음 인쇄해서 세상에 내놓으면서 책 이름을 홍도몽이라고 붙였다. 홍도몽은 백과전서식의 소설이다. 대개 나타난 인물들로는 황제의 측근과 나라의 친척으로부터 귀족 관료, 요정과 사동, 승려와 상인, 농민 등까지 그 당시 중국 사회의 각 계층을 거의 망라했다. 소설이 묘사한 범위를 보면 상층 사회의 예의와 교제, 관원 상제, 평민 백성들이 종사하는 일, 예컨대 건축, 나무, 화초 재배, 의학, 정치기, 예술, 공연의 얘기까지 없는 것이 없다. 홍도몽 중의 인물 형상들은 아주 성공적으로 부각됐다. 홍도몽 중의 인물은 700명이 넘는데 그중 전형적인 인물이 100명도 더 된다. 조설근은 여성, 특히는 청소년 여성의 미묘하고 복잡하며 민감하고 변덕스러운 심리 상태와 정감 시기를 파헤치면서 그들의 영혼과 기대, 특히는 사랑에 대한 그들의 갈망을 잘 보여주었다. 홍도몽은 갓씨, 사씨, 왕씨, 설씨, 4대 가정을 배경으로 가복과 림대옥의 애정 비극을 주선으로 해서 갓씨 가문이 홍총으로부터 쇠망해가는 과정을 통해 청왕조가 홍성하던 데로부터 붕괴되어가는 필연적인 역사적인 운명을 보여주었다. 또한 홍도몽은 통치기금 내부, 즉 황실과 귀족, 관료들 사이의 모순과 귀족 가정 내부 모순이 바로 그들 자체를 쇠망으로 이끈 중요한 원인의 하나임을 밝혔다.

0: 홍룡은 사상승인 로컬 등으로 탁월한 예술적 성과로 중국 고대 장편 소설 가운데서 사실주의에 가장 높은 봉우리 오른 작품이다. 홍룡의 예술적 성과는 우선 전형적인 인물 형성을 부각한다. 가보오, 림디오, 철부제, 황봉 등 인물 형성은 널리 전해지고 있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홍룡의 언어는 세련되고 성격화되었으며 표현력이 강하다. 홍룡은 후시에 와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거장으로 되었다.
1: 지금까지 조설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5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판단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고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도순호 방송 문화공간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토론을 들으시면 주앙민 방송국 사이트나 민킹 앱을 내보다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구였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深入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权威教材《论党的自我革命》诵读版，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
3: 大兴调查研究之风，2017年10月25日。这里我还要强调一个问题，就是要在全党大兴调查研究之风。我说过，调查研究是谋事之基，成事之道。没有调查就没有发言权，没有调查就没有决策权。调查研究是我们做好工作的基本功。党的十九大明确了坚持和发展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的大政方针，做出了一系列重大工作部署，提出了一系列重大举措，关键是抓好贯彻落实。正确的决策离不开调查研究，正确的贯彻落实同样也离不开调查研究。中央委员会的每一位同志都要积极开展调查研究，要扑下身子沉到一线，迈开步子走出院子。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산동성 덕주시를 시찰했습니다.
0: 공무원리강 총리가 2026년 학예 다보스론단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2026년 학예 다보스론단 공상업계 대표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합동소조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24일 산동성 덕주시를 시찰할 때 농업농촌 현대화는 종국식 현대화의 전반적인 국면과 품질에 관계되기 때문에 실속 있는 조치로 재반사업을 잘하고 농업종합생산능력과 품질효과성을 제고하기에 힘쓰고 알곡 등 주요 농산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살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신근한 노동과 지혜로 더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도록 광범위한 농민 대중들을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4일 습근평 총서기는 산동성 당면에 서기 림무와 성장 준해상의 수행하에 덕주시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름철 파종 시기가 한창이라 논밭은 농만기의 움직임으로 분주했습니다. 24일 오전 습근평 총서기는 덕주시 릉성구 변림진 동우가촌을 찾아 현지 사마 생산사업 협보를 청취하고 밀수확과 옥수수 재배, 농업 물자 공급 등 상황을 의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농경지 관계수로 옆에 와서 물과 비료 일체화 시설을 돌아보고 나서 다시 농경지로 가서 대규모 곡물 재배사, 농기계 운전자, 농업기술자들과 친근하게 교류했습니다.

0: 기대를 했습니다. 올해 밀의 무당 수확량이 다시 증가하고 옥수수 파종이 농사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며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소식을 듣고 습금형 종석이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식량 등 중요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상하는 것이 농업 생산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식량 생산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이행하고 농업물자의 공급과 가격의 안정을 잘 수행하며 선진적이고 적합한 품종, 기술, 장비를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단위당 수확량과 효과성을 꾸준히 높이고 연간 식량 풍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농업 기반 시설을 완비화하고 고표준 농지 건설의 품질을 보장하며 농업의 절수와 효과성 증대를 추진하고 기상예보와 재해 관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농업 분야의 재해 방지, 감소, 구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어 습금형 종석이는 린근의 전국 문명 마을인 소우가촌을 시찰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마을 당원과 주민 봉사 센터에 가서 마을 당조직 건설과 주민 편의 봉사 진행 상황 등을 자세하게 물어보고 지역화된 농촌 진흥을 추진하는 방법을 료해했으며 농부삼을 전시를 시찰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당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고 주민들의 열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 건설을 추진한 데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를 말당 조직에 희망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기층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줌으로써 마을 간부들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봉사를 제공하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을 주민 우흠휘의 집에서 습금형 종석이는 가구 진료를 살펴보고 우흠휘 가족과 함께 둘란자 이야기를 나누면서 취업과 소득, 노인 건강, 자녀 학습 등 상황을 자세히 문의했으며 당의 삼농 정책이 모두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자세히 료해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당원과 간부들은 공복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을 위한 두터운 감정으로 이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여 이민의 만족감, 행복감, 안전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마을을 떠날 때 촌민들은 총서기를 열정적으로 배웅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모두에게 7일이 곧 다가오고 있다면서 우리는 곧 당의 105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하면서 지속적으로 분투하여 역사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로중에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으며 열심히 협력하여 새 장정의 길을 잘 걷고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가며 또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민의 동경을 끊임없이 충족시켜야 합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마을 사람들이 당의 용도 아래 고향을 더 아름답게 건설하고 생활이 점점 더 나아지기를 기원했습니다. 하립봉과 중앙국가기관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시찰을 수행했습니다.
1: 6월 24일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속평 근면과 지혜로 더욱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자를 발표했습니다.
0: 6월 24일 오전 공무원 리강 총리가 대련에서 2026년 학예 다보스론단 개막식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금형 주석이 제기하다시피 혁신을 틀어주는 것은 곧 발전을 틀어주는 것이고 혁신을 도모하는 것은 곧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번 론단은 규모화 혁신을 주제로 합니다. 나는 중국 경제 발전 실천과 결부해 여러분들과 중국 혁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글로벌 혁신 협력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의 해에 중국 경제는 변국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에 쌓인 배경 속에서 중국 경제는 안정, 혁신, 활기, 융합의 다원화 그림을 보이고 굳건하게 나아가고 번창하게 호전되는 시작의 추세를 보여줌으로써 불확실성이 불거진 세계에 소중한 확실성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장을 끊임없이 엮어갈 자신감과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혁신 구동은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안정적으로 멀리 발전할 수 있는 관건적인 비본입니다. 수년 내 중국 경제가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비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안정적인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혁신 구동입니다. 중국의 혁신

0: 내공을 힘써 다져서 룸마 해낸 것이고 수천 수만의 옵개가 일궈낸 것이며 생태 마련으로 육성해낸 것입니다. 최근 국제상에서 수많은 기구와 매체들이 중국 기회 2.0을 언급했습니다. 사실이 강력하게 입증하다시피 중국의 신흥 분야의 기술과 제품은 전 세계에 가져다 준 것이 충격이 아니라 기회이며 위협이 아니라 에너지 부여입니다. 셋째, 혁신협력은 글로벌 성장 권경을 타파하는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련계와 협력을 심화하고 개방형 글로벌 경제를 함께 건설하며 보다 더 광범위하게 혁신의 합력을 응집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응당이 선을 지향한 과학기술을 견제하고 인공지능 등 분야의 글로벌 관리 제도 규칙을 보완하며 공동관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은 혁신의 주력군입니다. 중국은 각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고 창업하며 중국의 발전 기회를 더 많이 공유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종룡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24일 오후 국무원 리강 총리가 대련에서 2026년 하계 다보스 론단 공상업계 대표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공상업계 대표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리강 총리는 개방협력은 역전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각국이 발전 공간을 확대하는 내적 수요라고 말했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화해도 중국은 계속하여 국제무역과 투자 등 협력에 깊이 있게 참여하고 중국 시장과 세계 시장의 연계와 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양질 제품은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기여로 됩니다. 우리는 무역 흑자를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줄곧 세계와 국내 시장을 공유하면서 무역의 최적화와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보조금으로 일떠세운 것이 아니라 자체의 종합 우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좌담회에 참가한 기업가들이 국제사회에 더 많은 리성적인 소리를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그늘레 중국 경제는 새롭고 훌륭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참신 성격은 보다 더 풍부한 증분 공간을 창조할 것이고 중국 제조의 참신 성격은 보다 더 효율이 높은 산업 생태를 이룰 것이며 중국 기반 시설의 참신 성격은 보다 더 수월한 종합 조건을 제공하고 각국 기업에 더 많은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력으로 각국 기업을 위해 봉사하고 더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친선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외자 기업의 국민 혜택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그들이 중국에서 안심하고 경영하면서 편히 사업하고 양호한 업적을 창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0여 개 나라와 지구의 약 150명 공상업계 인사들이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발언한 기업 대표들은 당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불거진 가운데 중국은 믿을 만한 장기적인 협력 동반자로서 미래 글로벌 경제 발전에 인솔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국제 공상업계는 중국의 발전 전망을 좋게 예상하며 중국에 뿌리 내리고 중국에 융화되며 중국을 깊이 발굴하고 중국 경제와 함께 성장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오정룡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24일 오전 북경에서 합동소조회를 개최하고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과 관련한 공원의 상황 보고를 심의하고 조문 주제와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10명 동지들이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 목표와 진행 상황, 공평 경쟁 심사 제도와 당면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에 존재하는 문제와 다음 단계 조치, 행정집법 표준의 다지역 조율과 전모, 지방 재정보조 정책 규범, 지방 투자 유치 행위 규범, 전국 통일대 전력시장 체계의 완비화, 플랫폼 경제의 감독관리 강화, 교통 운수 봉사와 보장 강화 등 문제와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공무원 부총리 장국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교통운수부,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부문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석해 관련 의견과 질문 답변을 총취했습니다. 서첩 부위원장이 회를 주재했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재가 24일 오후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 열석한 전국인대 대표들과 좌담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인대 대표들은 습근평 법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선전 관철하며 본직 업무와 직무 수행의 실제와 결부해 법치 실천에 참여하고 법치 정신을 발양하며 법률 지식을 전파하고 법치 선전 교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좌담회에서 대표들은 제8차 5년 법률보급 결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는 것과 결부하여 법치 선전 교육 강화를 둘러싸고 발언하면서 의견과 건의들을 제기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발언을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대표들과 깊이 있게 교류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당의 용도하에 우리나라는 연속 8개의 5년 법률보급 실시 기획을 제정함으로써 전체 국민들의 법치 소양과 사회 관리의 법치화 수준의 향상을 힘있게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인대 대표들은 습근평 법치 사상 학습 관철을 직무 수행의 기본공과 필수 과목으로 간주하고 이 중요한 사상의 중대한 의의와 풍부한 함의, 실천 요구를 깊이 리해하며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법치사상 선전을 대표 직무 수행에 포함시켜 중국의 법치 이야기를 잘 엮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인대 대표들은 자발적으로 법을 존중하고 법을 배우며 법을 준수하고 법을 활용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학습을 강화하고 헌법 원칙을 준수하며 대표법과 립법법, 감독법, 전국인대 조직법과 의사규칙 등을 익숙히 장악하고 당과 국가가 인민 대중과 연결하는 훌륭한 교량으로 되며 청렴자률하고 자발적으로 인민 대중의 감독을 접수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법치 선전 교육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힘써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대 대표들은 일터와 직책의

0: 기술을 활용해 법률 보급을 법치 실천, 기층 관리와 일상 생활에 융합시켜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리홍충이 좌담회를 사회했습니다.
1: 24일 오전 정엽 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14명의 전국 정협 상무위원이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고 경제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추진하자를 주제로 대회에서 발언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 주석인 왕호영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리화평 상무위원은 과학기술 혁신을 선두로 우리나라의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발전의 전략적 우세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장흥혜 상무위원은 실물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기업 환경을 최적화하고 신품질 생산력을 육성하여 발전 후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가강 상무위원은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조항을 대표하여 인공지능 다원화 공동관리 생태를 구축하고 협동관리 기제를 건전해야 하며 인공지능 산업이 규범 속에서 발전하고 발전 속에서 규범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리종평 상무위원은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봉사 지원 능력을 제고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홍 상무위원은 중국 민주동맹 조항을 대표하여 비단의 길 경제대 핵심 지역 건설을 추진하고 기초시설의 하드 커넥션을 가속화하며 지원 봉사의 소프트 커넥션을 강화하여 고품질 일대로 공동 건설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리소붕 상무위원은 종합교통물류망 건설과 물류운송의 봉사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통운수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강력한 국내 시장 구축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소효란 상무위원은 중국 치공당 조항을 대표하여 인내심 자본을 육성하고 다차원적이고 장기적이며 강력한 협력의 자본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며 자본시장 투자 용자 기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민 상무위원은 중국 민주촉진의 조항을 대표하여 신흥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신흥분야의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진소평 상무위원은 당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신시대 천만 공정 경험을 도잘 활용하여 농촌의 전면적 부흥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등수정 상무위원은 지역 간 연계형 지역을 지역협력발전 시범구로 건설하고 여러 민족의 교류와 왕래, 융화를 촉진하여 여러 민족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강광평 상무위원은 봉사 관련 관리 기제를 더욱 정비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새로운 취업 형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송아군 상무위원은 당 건설이 도시 기층 관리 업무를 선도하도록 강화하고 기층의 공동 건설과 공동 관리, 공동 향유의 합력을 응집하며 민원 봉사 효율과 품질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역군 상무위원은 건설업의 전면적인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의 현대화 건설을 잘 지원하고 주민의 주거 생활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공룡지 상무위원은 대만 민주자치동맹 조항을 대표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국 통일 대시장을 구축하고 탄소 감축, 오염 배출 감소, 녹화 확대,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0: 정협 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가 24일 북경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는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추진하자를 의제로 협상 의정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호영이 폐막회를 사회하고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중앙은 세계 발전의 대세와 중국식 현대화 행정을 깊이 있게 파악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이고 전면적인 고품질 발전의 길로 나아가도록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실력, 과학기술 실력, 종합 국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고 중국식 현대화는 새로운 튼튼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있게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여 고품질 발전 추진과 중국식 현대화 위해 마음과 공감대, 지혜와 힘을 광범위

0: 오늘은 방글라데슈 현지에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는 중국과 방글라데슈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방글라데슈에서 취재하는 기간 기자는 거리와 골목에서 종종 중국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우호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환전소 직원, 일반 시민들은 중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결같이 친근함과 중국에 대한 인정을 표했습니다. 누군가는 중국 프로젝트가 도로를 더 원활하게 하고 이동을 더 편리하게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중국은 우리의 발전을 돕는 진정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인구가 약 1억 7천만 명인 이 나라에서는 중국 방글라데슈 기반시설 협력 프로젝트들이 현지 발전에 실질적인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투자하여 건설한 방글라데슈 최초의 완전 폐쇄 고속도로인 다카 순환 고속도로는 총 길이 약 48km, 다카와 방글라데슈 북부, 동북부 공업구를 연결하고 여러 국도를 연결합니다. 현재 프로젝트 첫 18km 개통 구간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카 순환 고속도로 개발위원 책임회사 수석 운영 책임자인 아프타브 후세인 칸에 따르면 다카는 낮에는 중형 화물차와 화물차의 시내 진입을 제한하기에 과거에는 화물차가 종종 도시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통행 시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 순환 고속도로가 생기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빠른 통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후세인 칸은 프로젝트 전 구간이 완공되면 원래 4-5시간 심지어 그 이상 걸리던 거리가 1시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농산물 유통과 공장 입출고 구역 경제 운영 효율성도 함께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도로 공사 경리인 나즈무스 사키프는 토양 조건의 영향으로 방글라데슈의 일부 도로의 도로 적재력과 안정성이 부족한 동시에 현지 도로 건설 원자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많은 원자재를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서 경작을 통해 붉은 벽돌을 구워 도로를 건설하기도 했기에 경작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도로 건설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중국 프로젝트는 반강성 도로와 보강재를 넣은 흙막이 벽 등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프로젝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도로 건설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사키프는 이제는 우리가 도로가 뻗어가는 곳마다 주변 주민들의 새로운 집도 함께 생겨난다면서 길이 생기면 삶에 더 큰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다카 순환 고속도로는 초대형 도시의 통행 수요를 해결했습니다. 한편 방글라데슈 중부에서는 파드마대교와 그 철도 연결선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강량안 연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파드마강은 방글라데슈 중부와 서남부 사이에 천연적인 장벽을 이루었습니다. 2022년 중국 기업이 공사한 파드마 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 서남부에서 다카로 가려면 주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안개가 짙고 급류가 흐르며 시야가 낮아 강을 건너는데 상당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교 개통은 강을 건너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2024년 말 다카와 서남부 20여 개 지역을 연결하는 파드마 대교 철도 연결선이 전 구간 개통되어 이 변화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파드마강 서안 판가에 사는 수몽 몽씨는 교통 불편으로 인해 다카에서 공부할 기회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판가 버스 정류장의 끝이 보이지 않는 길 행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카에 가기 위해 일찍 줄을 서도 차에 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고 설령 차에 타더라도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차 한 대로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기에 학교 가는 사람, 병 보러 가는 사람, 장사하러 가는 사람 모두 고향과 수도 사이를 더욱 안정적인 시간표로 오갈 수 있게 되었고 당일 왕복도 현실로 오갈 수 있게 되었고 당일 왕복도 현실로 되었습니다. 멍씨는 우리는 이날을 3, 40년 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우리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글라데슈 싱크탱크 선택연구센터의 집행위원장 이무티아즈 아흐메드는 기반시설은 방글라데슈와 중국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의 중점이라며 방글라데슈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투자가 자국 산업 능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슈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먼 이국 땅이 아닌 자신의 나라에서도 발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방글라데슈 현지에 혜택을 가져다 준 중국과 방글라데슈 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영국의 유럽 동맹 탈퇴 10주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기후온난화의 확대 효과를 보여주는 유럽지역 고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 한 시간이 넘는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5: 江山就是人民，人民就是江山。 中国共产党领导人民打江山，守江山，守的是人民的心。
4: 습근평 총서기가 이 말을 끝내자 현장에서는 우려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총서기의 이 명쾌한 논술은 당 100년 역사에 대한 심오한 총화이고 당의 성격과 취지에 대한 생동한 해설이며 당의 초심과 사명에 대한 고도의 개괄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20차 당대회 폐막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습근평 총서기는 신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을 이끌고 섬서 연안의 혁명 기념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신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첫 단체 행동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확실한 신호를 전했습니다. 연안 시기 당은 한마음 한뜻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목적을 제기하고 이를 당 규약에 명문화했습니다. 당 19기 6차 전원회의는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 목표에 10가지 역사 경험을 총화했는데 그중 하나가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총서기는 반드시 견지해야 할 6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반드시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안행에서 총서기는 전당 동지들은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 사상을 재반 업무에 관철하고 공동 부유를 착실히 추진하며 현대화 건설 성과를 전 인민이 더 많이 더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 최우선은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가 가장 강조해온 리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모든 이론 혁신과 실천 활동의 출발점과 규결점은 인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광범위한 인민 대중의 성취감, 행복감, 안전감이 크게 향상된 이유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한 인민 최우선 리념을 잘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많은 자리에서 자신을 인민의 심부름꾼이라고 강조했고 인민에 대한 깊은 정감을 한가득 품고 인민을 위해 실제적 일을 찾아 하며 온정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시대에 들어서 총서기는 무엇 때문에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5: 我反复强调要发扬将革命进行到底的精神，强调

0: 发扬老一辈革命家一将胜勇追穷寇，不可沽名学霸王的革命精神。发扬共产党人唯有牺牲多壮志，敢叫日月换新天的奋斗精神。
1: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말은 2021년 2월 20일 습근평 총서기가 당사 학습 교육 동원대회에서 한 연설 중 일부입니다. 이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남은 용기로 패조하는 적을 추격해야 하니 헛된 명성조차 패왕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식구를 인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식구는 모태똥 주석의 칠률, 인민해방군 남경 점령에 실린 구절입니다. 시에서 모주석은 공지에 몰린 적은 쫓지 말라는 선인들의 관념을 뒤엎고 남은 용기를 다해 패조하는 적을 추격하라고 주장했으며 반면 교훈으로 서초의 패왕 항우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주석이 이 시기에 항우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초한전쟁의 역사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항우였지만 종국적으로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류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항우가 전략적 실수를 반복하며 류방을 수차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류가 계속되면서 결국 항우는 패왕 별이의 비극을 맞이하고 오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역사적 교훈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모주석은 인민해방군이 남경을 점령한 후 이 시기를 지어 혁명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야 하며 결코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에서도 정신적 해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시 리자성의 농민군은 땅을 고르게 나누고 세금을 면제하라는 구호로 민심을 얻었고 틈왕의 군대는 파족지세로 순식간에 북경을 점령했습니다. 북경성의 백성들은 문을 활짝 열고 틈왕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8일 후 리자성의 군대는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하며 가택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민심의 상실이었습니다. 민심을 잃은 리자성은 고작 40여일 만에 북경에서 쫓겨났습니다. 백성의 지지로 흥했으나 민심 이반으로 망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0: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유럽 동맹 탈퇴 10주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분석과 설명.

10년 전인 2026년 6월 24일 영국의 유럽 동맹 탈퇴 국민 투표 결과가 발표되면서 흑권위가 세상을 경악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 동맹 탈퇴 찬성파들이 내걸었던 아름다운 약속들은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타머가 노동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사이 사퇴한 6번째 영국 수상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다우닝과 10번지는 주인이 수시로 바뀌었고 유럽 동맹 탈퇴는 영국이 지울 수 없는 시대적 배경으로 남았습니다. 영국은 한때 서구 정치 안정의 기준으로 간주되었고 웨스트민스터 모델은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점진적인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럽 동맹 탈퇴는 마치 수술칼처럼 영국 정치 체계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병든 근원을 드러냈습니다. 역대 수상들을 돌아보면 캐머런은 유럽 동맹 탈퇴 국민 투표의 패배로 사퇴했고 테레사 메이는 유럽 동맹 탈퇴 합의안 늪에서 발을 빼지 못했으며 존슨은 유럽 동맹 탈퇴 해결을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쓸쓸히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트러스는 급진적 감세안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재임 45일 만에 퇴진했고 수낙은 보수당 참패 후 국민의 분노를 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머 역시 집권 난관에 빠지면서 안정적인 관리의 약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동맹 탈퇴 투표 10주년 보도에서 영국 정치가 기묘한 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신임 수상은 국가를 단결시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모두 분열의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BBC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가장 부족한 상품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론평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겉에 드러난 현상일 뿐이지만 경제적 곤경은 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영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유럽 동맹 잔류 기준보다 8% 낮다고 추산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한 다수의 영국 경제계 인사들은 유럽 동맹 탈퇴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중남부 시골의 화분 제조업자도 어리석은 유럽 동맹 탈퇴 때문에 제품을 유럽 동맹 시장에 내보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유럽 동맹 탈퇴 10년이 지난 지금 영국 국민들은 주권 회복이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불편과 추가 비용을 초래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닥친 것은 지속적으로 높은 통화 팽창입니다. 유럽 동맹 탈퇴 이후 신설된 통관, 검역, 적합성 인증 절차는 유럽 동맹으로부터의 수입 비용을 높였습니다. 관련 부작용은 공급망을 타고 층층이 전달돼 결국 식료품, 에너지, 생필품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통화 팽창과 함께 무거운 세금 부담이 덮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 동맹 단일 시장 탈퇴 후 영국이 투자 유치와 고임금 일자리 창출 등에서 더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수 기반 증가가 공공 지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반 국민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10년간 영국은 주권과 번영,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유럽과 멀어진다고 문제가 줄어드는 건 아니었고 그렇다고 다시 유럽에 다가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마틴 제커의 말대로 영국이 언젠가는 다시 유럽 동맹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까운 미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후 온난화 확대 효과를 보여주는 유럽 지역 고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조작.

2026 16월 하순 유럽은 이번 여름 첫 대규모 극한 폭염을 앞당겨 겪었습니다. 남극반도는 6월 초에 이미 평년보다 20도 넘게 높은 기온이 나타났고 미국에서도 극한 고온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여름의 극한 고온이 예외에서 상시적 현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 지구적인 이상 고온의 리면에는 지구 온난화의 확대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의 본 라운드 폭염은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된 고온 공기 덩어리가 남서 유럽에서 먼저 기승을 부린 뒤 중동부 내륙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에스파냐 국가기상청 루벤 델캄포 대변인에 따르면 에스파냐의 17개 구에서 13 곳이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고 바스크 지방은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아열대 고기압이 비정상적으로 북상하면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도 불판 같은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22일 로마 밀라노, 플로렌스 등 12개 주요 도시에 최고 등급인 적색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포르투갈 내륙 최고 기온은 42도에 달했고 북부의 포르투 등 주요 도시도 오렌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은 영국 해협을 넘어 영국까지 밀려들어 전례 없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잉글랜드 남부 일부 지역에 드문 최고 등급인 적색 극한 고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고기압 능선이 내륙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면서 중동 유럽 지역도 맹렬한 더위에 노출됐습니다. 폴스카 국립기상수자원관리연구소는 폴스카의 일부 지역이 이번 주 기온이 40도에 달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유럽 외 지역에서도 고온이 나타났습니다. 남극반도에서는 6월 초력대 같은 시기 최고 기록인 15.4도라는 이상 기온이 기록돼 평년보다 20도 넘게 높았고 빙하층도 비정상적으로 녹았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에 극한 고온 경보를 내렸고 공원은 애리조나주 캐니언 신부에 최근 고온으로 열사병 환자가 속출해 도보 여행자 3명이 이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염은 유럽 여러 나라의 인프라와 사회적 회복력을 전방위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냐에서는 18일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국가

극단적 또는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고온은 교통기반시설에도 물리적 손상을 입혔습니다. 영국 워릭대학 토목공학과의 경서록 교수는 기차길은 극한 고온에서 크게 팽창하기에 환경온도가 기차길 응용 临계치를 넘으면 궤도가 좌우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고온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연화돼 도로 구조가 변형되고 성토층의 토양 수분이 증발해 갈라지면서 도로망의 안정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공학기술학회 철도기술네트워크 존 로런스 주석은 고온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공정사들이 태양복사를 반사하기 위해 기차길 일부를 흰색으로 칠하는 가장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이렇게 하면 궤도 표면 온도를 약 5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온은 시민 건강과 사회 경제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파냐는 올해 5월 이미 고온 관련 사망자가 101명으로 집계돼 역대 동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국 웰컴 기금의 기후보건부 앨런 댕구어 주임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번 폭염이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만 현재 공공의료 시스템은 이 새로운 현실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거시적 경제의 구조적 위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에마뉘엘 물랭 총재는 20일 반복되는 고온 날씨로 하여 프랑스 경제 성장이 저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이번 이상 고온은 고공급류가 약화되면서 열동 현상을 만나 유발된 것으로 지구 온난화는 이러한 복합적인 이상 기상 현상의 증폭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기후소 내분석 분야의 연구원인 미레아 지네스타는 고기압 시스템 자체는 기후 변화에 의해 직접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기후 변화가 기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배경 기온을 높여 이번 폭염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기 목표를 시작도 못합니다. 계속 준비만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알아보고 조금 더 완벽해지면 시작하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인생은 준비가 끝난 사람이 아닌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며 평생 출발선에 서 있고 소수의 사람들만 서툴러도 뛰어들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 우리를 막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돈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시작한 사람은 어느새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최승렬님의 추억의 항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격탁 양청의 뜻풀이와 요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헌법은 당과인민의 통일된 의지와 공동의 염원을 집중적으로 구현하는 국가의지의 최고 표현 형식으로서 최고의 법률적 지위, 법률적 권위,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이 이민을 영도하여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이민을 영도하여 헌법과 법률을 실시함으로써 당 자체가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활동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및 사회조직은 반드시 헌법을 근본적인 활동 준칙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를 담보해야 할 직책이 있습니다. 헌법의 국가 근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견제하고 헌법의 규정, 헌법의 원칙, 헌법의 정신을 결연히 수호하고 관철해야만 국가 통일, 법제 통일, 정령 통일을 보장할 수 있으며 법치 궤도에서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고 국정 운영 체계와 국정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법치 환경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개혁 과정에서 법치를 보완하는 것의 상호 통일을 견지해야 합니다. 개혁과 법치는 상부 상조하며 서로 동반합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개혁과 법치는 새의 두 날개, 소리의 두 바퀴와도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제18기, 제3차, 제4차 전원회의는 각각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전면적인 의법 치국에 대해 전략적 배치를 했으며 신시대 국정 운영에서 파괴와 건설의 변증법적 통일을 구현했습니다. 법치 환경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 과정에서 법치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개혁과 법치가 두 바퀴와도 같다는 말의 함의이며 또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형세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려면 전면적인 의법치국과 한층 더 긴밀히 결부시키고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을 활용하는 데 중시를 돌리며 개혁과 법치의 관계를 힘써 잘 처리하고 립법사업과 개혁결책이 서로 맞물리도록 함으로써 립법사업의 중대 개혁에 법적 근거가 있고 립법사업이 개혁과 경제 및 사회발전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도록 하여 법치의 인도, 조진, 규범, 보호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합니다.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의 목표, 임무와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은 관련 부문의 여러 곳에서 법치 건설과 립법 사업을 포치한 외에 제9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임무와 요구를 제기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시대가 진보하고 실천이 발전하면서 법률 체계 건설에 새로운 요구가 부단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법률 체계도 반드시 시대와 더불어 보완해 나가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관련 법률 제도를 보완하고 헌법이 확립한 제도, 원칙, 규칙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려면 반드시 국가 근본법인 헌법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헌법의 전면적인 실시를 보장하는 제도 체계를 완비하며 완비한 법률로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고 헌법의 실시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헌법의 권위를 수호해야 합니다. 입법 사업에서 헌법의 핵심적 지위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키게 하는 바 모든 입법 단계에서 헌법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입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되고 헌법의 권위를 구현하며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헌법 실시 상황 보고 제도를 수립해야 하는 바 헌법 실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 법규의 제정과 실시, 헌법 실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발전 상황과 사업 전개 상황, 합헌송 심사 업무와 등록 심사 업무 상황을 포함한 헌법 실시 상황과 헌법 감독 상황을 반영하고 보고하는 것을 통해 헌법 실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헌법 실시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때 관한 중점 사업과 사업 권위 등을 모색해야 합니다. 합헌송 심사와 등록 심사 제도를 보완하여 합헌송 심사와 등록 심사 업무의 능력 과지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당면회가 령도하고 인민대표대회가 주도하며 정부가 받쳐주고 각 측이 참여하는 입법 사업 구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당정은 전국의 입법 사업을 령도하고 국가 입법 사업에서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 결정합니다. 입법권위는 지방의 당위원회는 당조항의 기본 방침에 따라 본지역의 입법 사업을 지도합니다.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며 당내 법규와 국가 법률 법규의 연결 및 조율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인민대표대회가 입법 사업을 주도하는 체제와 기제를 보완해야 하는 바 입법 사업에 대한 인민대표대회의 조직 조율 능력을 강화하고 입법 항목 확정, 법률 초안 작성, 중대 문제 조율, 조안 심의 검열 등 면에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시키며 전국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사업기구가 중요한 법률 초안을 주도하여 작성하는 기재를 완비하여 입법 사업에서 상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원과 인민대표대회 대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입법 사업에서 정부의 중요한 받침 역할을 발휘시키는 데 중심을 돌려야 하는 바 정부의 입법 제도 건설을 강화 개진하고 관련 법률 초안, 지방성 법규 초안의 작성과 심의에 회부하는 사업을 잘 진행하며 엄격히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법규, 부문규칙과 지방정부규칙 및 기타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사회 각층이 질서 있게 입법 사업에 참여하는 경로와 방식을 확대해야 하는 바, 입법 협상에서 정협위원, 민주당파, 공산업연합회, 무소속인사, 인민단체, 사회 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묵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언략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뜨거운 축구 열기를 넘어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연변의 새로운 풍경들을 조명해봅니다. 네, 경기가 끝나고 관람석을 돌아보면서 한숨이 남았어요. 네, 연결시민 김모 씨는 몇 년 전만 해도 연변팀 홈경기가 끝난 뒤 자원봉사자로 나서 경기장을 청소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음료수컵, 과자봉지, 응원토구까지 어지럽게 버려진 관람석을 보며 이게 과연 축구도시의 품격일까라는 의문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2026 시즌 갑급 리그와 동부 슈퍼리그가 본격화되면서 연결 시민 체육관을 찾은 축구 팬들은 경기 그 자체 못지않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기 종료 후 관람석의 청결 상태입니다. 말끔히 정리된 좌석은 더 이상 이따금 있는 풍경이 아닌 일상으로 되었습니다. 얼마 전 심양 원정 경기에서도 연변 원정 팬구역을 깨끗이 청소하고 자리를 떠난 모습은 SNS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연결 축구 팬협회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사람들마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아니니까라는 생각이 컸다면 지금은 내가 응원했던 경기상이니까 라는 책임감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젊은 팬층을 중심으로 경기 후 인증샷을 찍을 때 깨끗한 좌석을 배경으로 삼는 경우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더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정결 문화가 경기상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축구 팬들은 자연스럽게 거리, 주차장, 공원 등 일상의 공간에서도 실천 중입니다. 한 시민은 아이와 함께 경기장에 왔다가 깨끗이 정리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먼저 쓰레기를 주워 담는 모습에 뿌듯했다며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교육의 장으로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시선에도 또렷이 닿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연변을 방문한 한 관광객은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환경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열정적인 응원 문화와 깨끗한 도시 이미지가 공존하는 모습이 연변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로 연결시는 최근 몇 년간 관광지와 상가 주변의 청결 관리에 힘써왔고 축구 팬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러한 노력에 탄력을 더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팬덤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집단적 자긍심으로 이어지는 사례입니다. 특히 연결 경기장이 마귀 홈장으로 불릴 만큼 열정적인 응원과 더불어 깨끗한 경기장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연변이 관광도시로서 한층 성숙한 면모를 갖춰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일부 팬들은 여전히 자리를 떠날 때 쓰레기를 챙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음주 후 관람으로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는 사례도 간혹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팬들이 이를 스스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깨끗한 경기장은 선수들과 축구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게 합니다.
또 이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만들어낸 변화를 소중히 여기고 내 앞으로 축구 도시이자 관광 도시로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연결 경기장은 이제 단순한 축구 경기를 통한 승부의 장을 넘어 시민 의식이 자라는 교육의 장이자 모두가 함께 가꾸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열정은 관람석에 머물지 않고 거리로, 골목으로, 관광지로 퍼져나가 연변을 찾는 이들에게 청결과 질서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갑니다. 내 축구는 여전히 뜨겁고 그 열정을 담는 그릇은 한층 성숙해졌으며 그 성숙함은 이제 연변 전체의 풍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올 상반기 연결시는 따뜻한 민심으로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시리즈 활동을 깊이 있게 전개했습니다. 문화 관광을 요대로, 문화를 뿌리로, 선전을 발판으로 삼아 문화 관광 산업과 문화 혜택을 다양화하면서 민족 간의 교류와 융합을 심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우선 문화관광 대상 건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도시의 문화관광 산업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연결 1978 문화창의원 2호, 6호동이 오는 7월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량전리 문화관광산업단지와 북부 전민건강관련중심 등 종점 프로젝트도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역 전역의 문화 관광 소비 및 휴양 인프라가 끊임없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시 관광 온라인 봉사 및 감독 플랫폼인 연기랭 미니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최적화 업그레이드 되어 시민과 관광객들의 여행 편의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내담 기층에 내려가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연결시는 명절 맞이 하향순회 공연, 사계절 향촌 음력설 맞이 야회, 길풍기론, 다채로운 연길, 매력 플래시몹, 사계절의 노래 등 24회의 문화 혜택 공연을 연이어 개최하여 6,800여 명의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네, 또한 새해 맞이 대중문예 전시 공연, 겨울방학 공익 양성반 회보 공연, 6.1 국제아동절 특집 공연 등 세 차례 행사를 통해 1,300여 명 관객을 모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17개 과목의 공익 강좌에는 4천 명 이상의 대중이 참여했으며 95회에 걸쳐 진행된 독서 장려 활동에는 1만 3,300여 명의 청소년이 함께했습니다. 이처럼 다채로운 문화 활동과 주제 전시회는 다양한 민족의 대중들이 문화 성과를 공유하고 민족 단결의 사상적 기반을 더 공고히 다지는 계기로 되었습니다. 네, 다음 끊이지 않는 문화 관광 이벤트를 조직했습니다. 하나의 공원, 하나의 강, 두 개의 광장이라는 특색 있는 공간을 바탕으로 제13회 연결 빙설 관광축제 시리즈 활동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네, 제4회 꽃불쇼 점등시, 새해 맞이 축제, 청소년 요 시리즈 속도 스케이트 선수권 대회, 빙상 룡선 대회 등 특색 있는 스포츠와 행사들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음력설 기간에는 예술 종합 공연, 무형문화유산 주제 플래시몹, 공룡과 함께하는 7일간의 낙원, 무형문화유산과 보내는 새해 등 활동이 이어져 빙설 문화관광 브랜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네, 노래하며 즐기는 연길 2026 전국대학생 가요축제가 10개 대학을 찾아 길거리 공연과 문화관광 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축제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과 동시에 전파를 타면서 전 인터넷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향후 연결시 문화관광방송국은 우수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하여 상업, 문화, 관광, 스포츠의 깊이 있는 융합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영길이라는 생활도시 문화관광 브랜드를 더 빛내고 산업 융합을 통해 민족 단결과 진보를 도모하며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는 마음을 담아 쓴 최승렬님의 추억의 항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어서는 희망에 살고 늙어서는 추억에 산다고 이순의 나이를 넘기고 나서 나는 수시로 추억에 잠깁니다. 그 추억은 때론 달콤하게 때론 아프게 내 마음의 고요를 깨뜨립니다. 이런 타향살이가 몇 해런가 잠 못 드는 밤이면 나는 추억의 쪽문을 살며시 열고 할머니와의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어느덧 세월을 거슬러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할머니, 가만히 할머니 이름을 부릅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뜨거운 것이 올리침입니다. 할머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포근한 내 성장의 행복한 요람이었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아들로 태어난 나는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할머니는 불면 날아갈까 주면 부서질까 모든 정성과 사랑을 나한테 쏟아부었습니다. 나는 식성이 요벨라, 매일 닦은 콩가루를 밥에 버무린 콩고물 밥만 먹었습니다. 6살 때인가 잘 기억나진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니 콩고물 밥이 없었습니다. 콩고물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콩고물 밥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발버둥 치며 울음을 터뜨리자 할머니는 나를 달래줬습니다. 그래도 울음을 좀처럼 그치지 않자 할머니는 나를 둘째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집 뒤에 있는 도마도 밭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밭머리에 내려놓고 도마도 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먹음직한 도마들을 따서는 치마에 쓱쓱 닦더니 내 입에 넣어줬습니다. 도마도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때 그 달콤하던 도마도 맛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나는 잠자는 버릇도 유별났습니다. 할머니가 등을 긁어주지 않으면 좀처럼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나를 품에 꼭 안고 거칠거칠한 손바닥으로 내 잔등을 오로 쓸어주면 어찌나 시원한지 나는 기분 좋게 달콤한 꿈나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 그때 할머니 품은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하고 아늑했던가. 이제는 고인이 되었지만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추억은 지금도 내 마음에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나의 할머니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부지런하고 억척스러웠으며 베푸는 것을 무척 즐겼습니다. 70이 넘은 연세에도 할머니는 농사일이든 집안일이든 맡기는 것이 없었고 손은 늘 쉴 수 없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짬짬이 시간을 내 나의 장갑이랑 양말이랑 또 줬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어디선가 깨진 도자기를 얻어다 망치로 동그랗게 다듬은 다음 도자기 중간에 새끼 손가락이 놔둘 수 있을 만큼한 구멍을 뚫고 거기에 한 뽐 되는 나무꽃쟁이를 가로 꿰질러 돗물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솜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 한 손으로 솜을, 다른 한 손으로 물레 및 나무꽃쟁이를 잡고 돌리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에 솜이 타래를 치면서 실이 뽑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뽑은 실로 할머니는 밤새워 한코 한코 정성을 넣어 나에게 양말이나 장갑을 넣어주시곤 했습니다. 그때 철 모르는 나는 할머니가 고생스럽게 뽑아놓은 실을 끊어놓거나 팽이를 치면서 헝클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꾸중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나는 할머니가 또준 장갑을 끼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나는 무럭무럭 자라 철이 들었고 행복한 유년을 보냈습니다. 베푸는 법을 배웠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일까 유치원에 다니면서 간혹 간식을 주면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와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때면 할머니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덩달아 즐거워지곤 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는 평생을 억척스레 일하여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늘 베풀면서 살았으며 남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할머니네 집은 여간 흥성거리지 않습니다. 잔잔한 비가 내리는 날이면 동네 할머니들은 의례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 집에 모여듭니다. 그러면 집안은 대뜸 활기를 띱니다. 여 할머니들은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시집의 흉을 보기도 했고 처녀 시절 즐거웠던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며 신혼 때 있었던 행복한 이야기로 로넨의 얼굴을 붉히기도 했고 신나게 화투장을 번지기도 했습니다. 눈이 내리면 할머니는 제일 첫사람으로 밖에 나가 큰 길에 눈을 쳐냅니다. 어느 해인가 눈이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무릎까지 눈이 내려 발을 내딛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눈이 먹기 바쁘게 할머니는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도구를 들고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또 눈치로 나가? 추운데 나가지 마. 내가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내 새끼, 뜨뜻한 아래목에서 삶은 감자 먹으며 놀거라.

신을 벗기 바쁘게 할머니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집안에는 많은 친척들이 와 있었고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울면서 할머니를 찾자 어머니는 나를 한 품에 꼭 끌어안으시고 달래줬습니다. 얘야, 할머니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다시는 볼 수 없고 너를 안아줄 수 없단다. 나도 할머니 따라 하늘나라에 갈래요. 더는 할머니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픔이 몰려와 나는 발버둥 치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이별의 슬픔을 알게 되었고 할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오랫동안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범한 농촌 부녀였지만 할머니는 참다운 삶을 살았고 내 성장의 길에서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나의 할머니. 지금도 할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저리고 무척 그리워집니다. 5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할머니에 대한 소중한 추억은 내 그리움의 항만으로 내 마음에 고이 남아있습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플루스된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동요 소개합니다. 80년대에 익숙히 불려졌던 우리 민족 동요. 첫 곡입니다. 설날이 왔어요. 한록순 작사, 리영태 작사.

0: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과격할 격, 흐릴 타, 날릴 양, 맑을 청, 격탁 양청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탁한 물을 흘려보내고 맑은 물을 끌어들이다, 악을 물리치고 선을 권장하다 라는 뜻입니다. 견수는 자가 성숙이며 삼국시기 위나라의 안문태수를 지냈고 서진대는 사공종사중랑에 임직했습니다. 견수는 언변이 뛰어났고 문제 또한 출중했으며 성격이 호방해 어릴 때부터 이미 명성을 드날렸습니다. 진해제 때 이르러서는 상서로 임명됐습니다.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견수는 교만해졌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재상직을 맡긴다면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할 것이며 군의 통수로 임명한다면 그 어떤 강적도 물리쳐 부루의 업적을 쌓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발생한 일들은 그의 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원 291년에 견수는 상서라는 요직을 맡고 있었는데 이때 서진의 황족들은 진해제의 사마충이 무능한 임금이라고 여겨 발왕의 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견수는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왕들과 결탁해 이들을 도왔습니다. 견수는 장사왕인 사마오를 도와주었는데 사마오가 살해되자 다시 성도왕 사마영에게 빌붙었으며 허감왕이 조정의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그의 신복으로 전락했고 병북 장군에 임명됐습니다. 하감왕이 동해왕 사마월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견수도 결국 사마월의 부하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격탁양청이라는 말은 성어로 고도조 전해졌습니다. 네, 고사성어 격탁양청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산동성 덕주시를 시찰했습니다.
0: 공무원리강 총리가 2026년 학예 다보스론단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2026년 학예 다보스론단 공상업계 대표 좌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합동소조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24일 산동성 덕주시를 시찰할 때 농업농촌 현대화는 종국식 현대화의 전반적인 국면과 품질에 관계되기 때문에 실속 있는 조치로 재반사업을 잘하고 농업종합생산능력과 품질효과성을 제고하기에 힘쓰고 알곡 등 주요 농산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살기 좋고 작업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신근한 노동과 지혜로 더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도록 광범위한 농민 대중들을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4일 습근평 총서기는 산동성 당면에 서기 림무와 성장 준해상의 수행하에 덕주시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름철 파종 시기가 한창이라 논밭은 농만기의 움직임으로 분주했습니다. 24일 오전 습근평 총서기는 덕주시 릉성구 변림진 동우가촌을 찾아 현지 사마 생산사업 협보를 청취하고 밀수확과 옥수수 재배, 농업 물자 공급 등 상황을 의뢰했습니다. 석금형 총서기는 농경지 관계소로 옆에와서 물과 비료 일체화 시설을 돌아보고 나서 다시 농경지로 가서 대규모 곡물 재배사, 농기계 운전자, 농업기술자들과 친근하게 교류했습니다. 오래 미래 무당

방량이 다시 증가하고 옥수수 파종이 농사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며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소식을 듣고 습금형 종석이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식량 등 중요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상하는 것이 농업 생산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식량 생산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이행하고 농업물자의 공급과 가격의 안정을 잘 수행하며 선진적이고 적합한 품종, 기술, 장비를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단위당 수확량과 효과성을 꾸준히 높이고 연간 식량 풍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농업 기반 시설을 완비화하고 고표준 농지 건설의 품질을 보장하며 농업의 절수와 효과성 증대를 추진하고 기상예보와 재해 관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농업 분야의 재해 방지, 감소, 구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어 습금형 종석이는 린근의 전국 문명 마을인 소우가촌을 시찰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마을 당원과 주민 봉사센터에 가서 마을 당조직 건설과 주민 편의 봉사 진행 상황 등을 자세하게 물어보고 지역화된 농촌 진흥을 추진하는 방법을 료해했으며 농부산물 전시를 시찰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당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고 주민들의 열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 건설을 추진한 데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를 말 당 조직에 희망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기층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줌으로써 마을 간부들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봉사를 제공하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을 주민 우흠휘의 집에서 습금형 종석이는 가구 진료를 살펴보고 우흠휘 가족과 함께 둘란자 이야기를 나누면서 취업과 소득, 노인 건강, 자녀 학습 등 상황을 자세히 문의했으며 당의 삼농 정책이 모두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자세히 료해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당원과 간부들은 공복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을 위한 두터운 감정으로 이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여 이민의 만족감, 행복감, 안전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마을을 떠날 때 촌민들은 종석이를 열정적으로 배웅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모두에게 7일이 곧 다가오고 있다면서

0: 현재 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성에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으며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가며 또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민의 동경을 끊임없이 충족시켜야 합니다. 섭금형 정책에는 마을 사람들이 당의 용도 아래 고향을 더 아름답게 건설하고 생활이 점점 더 나아지기를 기원했습니다. 하립봉과 중앙국가기관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시찰을 수행했습니다.
1: 6월 24일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속평 근면과 지혜로 더욱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자를 발표했습니다.
0: 6월 24일 오전 공무원 리강 총리가 대련에서 2026년 학예 다보스 론단 개막식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섭금형 주석이 제기하다시피 혁신을 틀어주는 것은 곧 발전을 틀어주는 것이고 혁신을 도모하는 것은 곧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번 론단은 규모화 혁신을 주제로 합니다. 나는 중국 경제 발전 실천과 결부해 여러분들과 중국 혁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글로벌 혁신 협력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의 해에 중국 경제는 변국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에 쌓인 배경 속에서 중국 경제는 안정, 혁신, 활기, 융합의 다원화 그림을 보이고 굳건하게 나아가고 번창하게 호전되는 시작의 추세를 보여줌으로써 불확실성이 불거진 세계에 소중한 확실성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장을 끊임없이 엮어갈 자신감과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혁신 구동은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안정적으로 멀리 발전할 수 있는 관건적인 비번입니다. 수년 내 중국 경제가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비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안정적인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혁신 구동입니다. 중국의 혁신은 내공을 힘써 다져서 련마해낸 것이고 수천 수만의 업계가 일궈낸 것이며 생태 마련으로 육성해낸 것입니다. 최근 국제상에서 수많은 기구와 매체들이 중국 기회 2.0을 언급했습니다. 사실이 강력하게 입증하다시피 중국의 신흥 분야의 기술과 제품은 전 세계에 가져다 준 것이 충격이 아니라 기회이며 위협이 아니라 에너지 부여입니다. 셋째, 혁신 협력은 글로벌 성장 권경을 타파하는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련계와 협력을 심화하고 개방형 글로벌 경제를 함께 건설하며 보다 더 광범위하게 혁신의 합력을 응집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응당이 선을 지향한 과학기술을 견제하고 인공지능 등 분야의 글로벌 관리 제도 규칙을 보완하며 공동관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은 혁신의 주력군입니다. 중국은 각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고 창업하며 중국의 발전 기회를 더 많이 공유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종룡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24일 오후 국무원 리강 총리가 대련에서 2026년 학예 다보스 론단 공상업계 대표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공상업계 대표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리강 총리는 개방협력은 역전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각국이 발전 공간을 확대하는 내적 수요라고 말했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화해도 중국은 계속하여 국제무역과 투자 등 협력에 깊이 있게 참여하고 중국 시장과 세계 시장의 연계와 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양질 제품은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기여로 됩니다. 우리는 무역 흑자를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줄곧 세계와 국내 시장을 공유하면서 무역의 최적화와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보조금으로 일떠세운 것이 아니라 자체의 종합 우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좌담회에 참가한 기업가들이 국제사회에 더 많은 리성적인 소리를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끝내 중국 경제는 새롭고 훌륭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참신 성격은 보다 더 풍부한 증분 공간을 창조할 것이고 중국 제조의 참신 성격은 보다 더 효율이 높은 산업 생태를 이룰 것이며 중국 기반 시설의 참신 성격은 보다 더 수월한 종합 조건을 제공하고 각국 기업에 더 많은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0: 중국 정부는 전력으로 각국 기업을 위해 봉사하고 더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친선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외자 기업의 국민 혜택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그들이 중국에서 안심하고 경영하면서 편히 사업하고 양호한 업적을 창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0여 개 나라와 지구의 약 150명 공상업계 인사들이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발언한 기업 대표들은 당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불거진 가운데 중국은 믿을 만한 장기적인 협력 동반자로서 미래 글로벌 경제 발전에 인솔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국제 공상업계는 중국의 발전 전망을 좋게 예상하며 중국에 뿌리 내리고 중국에 융화되며 중국을 깊이 발굴하고 중국 경제와 함께 성장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오정룡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24일 오전 북경에서 합동서조회를 개최하고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과 관련한 공원의 상황 보고를 심의하고 조문 주제와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10명 동지들이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 목표와 진행 상황, 공평 경쟁 심사 제도와 당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에 존재하는 문제와 다음 단계 조치, 행정집법 표준의 다지역 조율과 접목, 지방 재정보조 정책 규범, 지방 투자 유치 행위 규범, 전국 통일대 전력시장 체계의 완비화, 플랫폼 경제의 감독관리 강화, 교통운수 봉사와 보장 강화 등 문제와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공무원 부총리 장국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교통운수부,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부문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석해 관련 의견과 질문 답변을 총체했습니다. 서첩 부위원장이 회를 주재했습니다.
0: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재가 24일 오후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 열석한 전국인대 대표들과 좌담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인대 대표들은 습근평 법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선전 관철하며 본직 업무와 직무 수행의 실제와 결부해 법치 실천에 참여하고 법치 정신을 발양하며 법률 지식을 전파하고 법치 선전 교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좌담회에서 대표들은 제8차 5년 법률보급 결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는 것과 결부하여 법치 선전 교육 강화를 둘러싸고 발언하면서 의견과 건의들을 제기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발언을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대표들과 깊이 있게 교류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당의 용도하에 우리나라는 연속 8개의 5년 법률보급 실시 기획을 제정함으로써 전체 국민들의 법치 소양과 사회 관리의 법치화 수준의 향상을 힘있게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인대 대표들은 습근평 법치 사상 학습 관철을 직무 수행의 기본공과 필수 과목으로 간주하고 이 중요한 사상의 중대한 의의와 풍부한 함의, 실천 요구를 깊이 리해하며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법치 사상 선전을 대표 직무 수행에 포함시켜 중국의 법치 이야기를 잘 엮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인대 대표들은 자발적으로 법을 존중하고 법을 배우며 법을 준수하고 법을 활용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학습을 강화하고 헌법 원칙을 준수하며 대표법과 립법법, 감독법, 전국인대 조직법과 의사규칙 등을 익숙히 장악하고 당과 국가가 인민 대중과 연결하는 훌륭한 교량으로 되며 청렴자률하고 자발적으로 인민 대중의 감독을 접수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법치 선전 교육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힘써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대 대표들은 일터와 직책에 립각해 전문 특장을 발휘하고 법치 선전 교육의 효과적인 방식을 적극 탐구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고 대중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해 법률 보급을 법치 실천, 기층 관리와 일상생활에 융합시켜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리홍 총리 좌담회를 사회했습니다.
1: 24일 오전 정엽 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14명의 전국정협 상무위원이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고 경제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추진하자를 주제로 대회에서 발언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호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리화평 상무위원은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로 우리나라의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발전의 전략적 우세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장흥혜 상무위원은 실물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기업 환경을 최적화하고 신품질 생산력을 육성하여 발전 후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가강 상무위원은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조항을 대표하여 인공지능 다원화 공동관리 생태를 구축하고 협동관리 기제를 건전해야 하며 인공지능 산업이 규범 속에서 발전하고 발전 속에서 규범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리종평 상무위원은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봉사 지원 능력을 제고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홍 상무위원은 중국 민주동맹 조항을 대표하여 비단의 길 경제대 핵심 지역 건설을 추진하고 기초시설의 하드 커넥션을 가속화하며 지원 봉사의 소프트 커넥션을 강화하여 고품질 일대로 공동 건설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리소봉 상무위원은 종합교통물류망 건설과 물류운송의 봉사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통운수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강력한 국내 시장 구축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효란 상무위원은 중국 치공당 조항을 대표하여 인내심 자본을 육성하고 다차원적이고 장기적이며 강력한 협력의 자본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며 자본시장 투자 용자 기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민 상무위원은 중국 민주촉진의 조항을 대표하여 신흥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신흥분야의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진소평 상무위원은 당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신시대 천만 공정 경험을 도잘 활용하여 농촌의 전면적 부흥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등수정 상무위원은 지역 간 연계형 지역을 지역협력발전 시범구로 건설하고 여러 민족의 교류와 왕래, 융화를 촉진하여 여러 민족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강광평 상무위원은 봉사 관련 관리 기제를 더욱 정비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새로운 취업 형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송아군 상무위원은 당 건설이 도시 기층 관리 업무를 선도하도록 강화하고 기층의 공동 건설과 공동 관리, 공동 향유의 함력을 응집하며 민원 봉사 효율과 품질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역군 상무위원은 건설업의 전면적인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의 현대화 건설을 잘 지원하고 주민의 주거 생활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공룡지 상무위원은 대만 민주자치동맹 조항을 대표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국 통일 대시장을 구축하고 탄소 감축, 오염 배출 감소, 녹화 확대,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0: 정협 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가 24일 북경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는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추진하자를 의제로 협상 의정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호능이 폐막회를 사회하고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중앙은 세계 발전의 대세와 중국식 현대화 행정을 깊이 있게 파악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이고 전면적인 고품질 발전의 길로 나아가도록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실력, 과학기술 실력, 종합 국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고 중국식 현대화는 새로운 튼튼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있게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여

고품질 발전 추진과 중국식 현대화 위해 마음과 공감대, 지혜와 힘을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은 방글라데슈 현지에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는 중국과 방글라데슈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방글라데슈에서 취재하는 기간 기자는 거리와 골목에서 종종 중국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우호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환전소 직원, 일반 시민들은 중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결같이 친근함과 중국에 대한 인정을 표했습니다. 누군가는 중국 프로젝트가 도로를 더 원활하게 하고 이동을 더 편리하게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중국은 우리의 발전을 돕는 진정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인구가 약 1억 7천만 명인 이 나라에서는 중국 방글라데슈 기반시설 협력 프로젝트들이 현지 발전에 실질적인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투자하여 건설한 방글라데슈 최초의 완전 폐쇄 고속도로인 다카 순환 고속도로는 총 길이 약 48km, 다카와 방글라데슈 북부, 동북부 공업구를 연결하고 여러 국도를 연결합니다. 현재 프로젝트 첫 18km 개통 구간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카 순환 고속도로 개발위원 책임회사 수석 운영 책임자인 아프타브 후세인 칸에 따르면 다카는 낮에는 중형 화물차와 화물차의 시내 진입을 제한하기에 과거에는 화물차가 종종 도시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통행 시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 순환 고속도로가 생기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빠른 통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후세인 칸은 프로젝트 전 구간이 완공되면 원래 4-5시간 심지어 그 이상 걸리던 거리가 1시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농산물 유통과 공장 입출고, 구역 경제 운영 효율성도 함께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도로 공사 경리인 나즈무스 사키프는 토양 조건의 영향으로 방글라데슈의 일부 도로의 도로 적재력과 안정성이 부족한 동시에 현지 도로 건설 원자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많은 원자재를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서 경작을 통해 붉은 벽돌을 구워 도로를 건설하기도 했기에 경작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도로 건설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중국 프로젝트는 반강성 도로와 보강재를 넣은 흙막이 벽 등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프로젝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도로 건설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사키프는 이제는 우리가 도로가 뻗어가는 곳마다 주변 주민들의 새로운 집도 함께 생겨난다면서 길이 생기면 삶에 더 큰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다카 순환 고속도로는 초대형 도시의 통행 수요를 해결했습니다. 한편 방글라데슈 중부에서는 파드마 대교와 그 철도 연결선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강 량안 연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파드마강은 방글라데슈 중부와 서남부 사이에 천연적인 장벽을 이루었습니다. 2022년 중국 기업이 공사한 파드마 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 서남부에서 다카로 가려면 주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안개가 짙고 급류가 흐르며 시야가 낮아 강을 건너는데 상당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

0: 외교 개통은 강을 건너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2024년 말 다카와 서남부 20여 개 지역을 연결하는 파드마 대교 철도 연결선이 전 구간 개통되어 이 변화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파드마강 서안 판가에 사는 수몽 멍씨는 교통 불편으로 인해 다카에서 공부할 기회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판가 버스 정류장의 끝이 보이지 않는 길 행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카에 가기 위해 일찍 줄을 서도 차에 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고 설령 차에 타더라도 도착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차 한 대로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기에 학교 가는 사람, 병 보러 가는 사람, 장사하러 가는 사람 모두 고향과 수도 사이를 더욱 안정적인 시간표로 오갈 수 있게 되었고 당일 왕복도 현실로 되었습니다. 멍씨는 우리는 이날을 3, 40년 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우리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글라데슈 싱크탱크 선택연구센터의 집행위원장 이무티아즈 아흐메드는 기반시설은 방글라데슈와 중국 1대1로 공동건설 협력의 중점이라며 방글라데슈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투자가 자국 산업 능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슈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먼 이국 땅이 아닌 자신의 나라에서도 발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방글라데슈 현지에 혜택을 가져다 준 중국과 방글라데슈 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금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영국의 유럽 동맹 탈퇴 10주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기후온난화의 확대 효과를 보여주는 유럽지역 고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평어근인 습금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 한 시간이 넘는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5: 江山就是人民，人民就是江山。 中国共产党领导人民打江山，守江山，守的是人民的心。
4: 습금평 총서기가 이 말을 끝내자 현장에서는 우려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총서기의 이 명쾌한 논술은 당 100년 역사에 대한 심오한 총화이고 당의 성격과 취지에 대한 생동한 해설이며 당의 초심과 사명에 대한 고도의 개괄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20차 당대회 폐막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습금평 총서기는 신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을 이끌고 섬서 연안의 혁명 기념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신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첫 단체 행동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확실한 신호를 전했습니다. 연안 시기 당은 한마음 한뜻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목적을 제기하고 이를 당 규약에 명문화했습니다. 당 19기 6차 전원회의는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 목표에 10가지 역사 경험을 총화했는데 그중 하나가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총서기는 반드시 견지해야 할 6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반드시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안행에서 총서기는 전당 동지들은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 사상을 재반 업무에 관철하고 공동 부유를 착실히 추진하며 현대화 건설 성과를 전 인민이 더 많이 더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 최우선은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가 가장 강조해온 리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모든 이론 혁신과 실천 활동의 출발점과 규결점은 인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광범위한 인민 대중의 성취감, 행복감, 안전감이 크게 향상된 이유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한 인민 최우선 리념을 잘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많은 자리에서 자신을 인민의 심부름꾼이라고 강조했고 인민에 대한 깊은 정감을 한가득 품고 인민을 위해 실제적 일을 찾아 하며 온정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시대에 들어서 총서기는 무엇 때문에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5: 我反复强调要发扬江湖。

0: 革命进行到底的精神，强调发扬老一辈革命家“一将胜勇追穷寇，不可沽名学霸王”的革命精神，发扬共产党人唯有牺牲多壮志，敢教日月换新天的奋斗精神。
1: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말은 2021년 2월 20일 습근평 총서기가 당사 학습교육 동원대회에서 한 연설 중 일부입니다. 이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남은 용기로 패조하는 적을 추격해야 하니 헛된 명성조차 패왕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식구를 인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식구는 모태똥 주석의 칠률, 인민해방군 남경 점령에 실린 구절입니다. 시에서 모주석은 공지에 몰린 적은 쫓지 말라는 선인들의 관념을 뒤엎고 남은 용기를 다해 패조하는 적을 추격하라고 주장했으며 반면 교훈으로 서초의 패왕 항우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주석이 이 시기에 항우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초한전쟁의 역사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항우였지만 종국적으로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류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항우가 전략적 실수를 반복하며 류방을 수차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류가 계속되면서 결국 항우는 패왕 별이의 비극을 맞이하고 오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역사적 교훈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모주석은 인민해방군이 남경을 점령한 후 이 시기를 지어 혁명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야 하며 결코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에서도 정신적 해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시 리자성의 농민군은 땅을 고르게 나누고 세금을 면제하라는 구호로 민심을 얻었고 틈왕의 군대는 파족지세로 순식간에 북경을 점령했습니다. 북경성의 백성들은 문을 활짝 열고 틈왕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8일 후 리자성의 군대는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하며 가택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민심의 상실이었습니다. 민심을 잃은 리자성은 고작 40여일 만에 북경에서 쫓겨났습니다. 백성의 지지로 흥했으나 민심 이반으로 망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성격과 목적은 봉건 왕조나 농민 봉기군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흥망성쇠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며 남은 용기를 다해 패조하는 적을 추격해야 하니 헛된 명성을 쫓아 패왕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국인민의 진심 어린 지지를 받고 승리에서 새로운 승리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몽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합니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유럽 동맹 탈퇴 10주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분석과 설명.

10년 전인 2026년 6월 24일 영국의 유럽 동맹 탈퇴 국민 투표 결과가 발표되면서 흑권위가 세상을 경악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 동맹 탈퇴 찬성파들이 내걸었던 아름다운 약속들은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타머가 노동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사이 사퇴한 6번째 영국 수상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다운인가 10번지는 주인이 수시로 바뀌었고 유럽 동맹 탈퇴는 영국이 지울 수 없는 시대적 배경으로 남았습니다. 영국은 한때 서구 정치 안정의 기준으로 간주되었고 웨스트민스터 모델은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점진적인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럽 동맹 탈퇴는 마치 수술칼처럼 영국 정치 체계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병든 근원을 드러냈습니다. 역대 수상들을 돌아보면 캐머런은 유럽 동맹 탈퇴 국민 투표의 패배로 사퇴했고 테레사 메이는 유럽 동맹 탈퇴 합의안 옆에서 발을 빼지 못했으며 존슨은 유럽 동맹 탈퇴 해결을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쓸쓸히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트러스는 급진적 감세안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재임 45일 만에 퇴진했고 수낙은 보수당 참패 후 국민의 분노를 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머 역시 집권 난관에 빠지면서 안정적인 관리의 약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동맹 탈퇴 투표 10주년 보도에서 영국 정치가 기묘한 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신임 수상은 국가를 단결시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모두 분열의 희생양이 되버렸습니다. BBC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가장 부족한 상품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론평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겉에 드러난 현상일 뿐이지만 경제적 곤경은 속깊은 곳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영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유럽 동맹 잔류 기준보다 8% 낮다고 추산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한 다수의 영국 경제계 인사들은 유럽 동맹 탈퇴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중남부 시골의 화분 제조업자도 어리석은 유럽 동맹 탈퇴 때문에 제품을 유럽 동맹 시장에 내보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유럽 동맹 탈퇴 10년이 지난 지금 영국 국민들은 주권 회복이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불편과 추가 비용을 초래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닥친 것은 지속적으로 높은 통화 팽창입니다. 유럽 동맹 탈퇴 이후 신설된 통관, 검역, 적합성 인증 절차는 유럽 동맹으로부터의 수입 비용을 높였습니다. 관련 부작용은 공급망을 타고 층층이 전달돼 결국 식료품, 에너지, 생필품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통화 팽창과 함께 무거운 세금 부담이 덮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 동맹 단일 시장 탈퇴 후 영국이 투자 유치와 고임금 일자리 창출 등에서 더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수 기반 증가가 공공지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반 국민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10년간 영국은 주권과 번영,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유럽과 멀어진다고 문제가 줄어드는 건 아니었고 그렇다고 다시 유럽에 다가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마틴 제크의 말대로 영국이 언젠가는 다시 유럽 동맹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까운 미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애?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0: 남을 무시하는군.
1: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0: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1: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0: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0: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후 온난화 확대 효과를 보여주는 유럽 지역 고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 16월 하순 유럽은 이번 여름 첫 대규모 극한 폭염을 앞당겨 겪었습니다. 남극반도는 6월 초에 이미 평년보다 20도 넘게 높은 기온이 나타났고 미국에서도 극한 고온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여름의 극한 고온이 예외에서 상시적 현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 지구적인 이상 고온의 리면에는 지구 온난화의 확대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의 본 라운드 폭염은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된 고온 공기 덩어리가 남서 유럽에서 먼저 기승을 부린 뒤 중동부 내륙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에스파냐 국가기상청 루벤 델캄포 대변인에 따르면 에스파냐의 17개 구에서 13 곳이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고 바스크 지방은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아열대 고기압이 비정상적으로 북상하면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도 불판 같은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22일 로마 밀라노, 플로렌스 등 12개 주요 도시에 최고 등급인 적색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포르투갈 내륙 최고 기온은 42도에 달했고 북부의 포르투 등 주요 도시도 오렌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은 영국 해협을 넘어 영국까지 밀려들어 전례 없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잉글랜드 남부 일부 지역에 드문 최고 등급인 적색 극한 고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고기압 능선이 내륙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면서 중동 유럽 지역도 맹렬한 더위에 노출됐습니다. 폴스카 국립기상수자원관리연구소는 폴스카의 일부 지역이 이번 주 기온이 40도에 달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유럽 외 지역에서도 고온이 나타났습니다. 남극반도에서는 6월 초 역대 같은 시기 최고 기록인 15.4도라는 이상 기온이 기록돼 평년보다 20도 넘게 높았고 빙하층도 비정상적으로 녹았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에 극한 고온 경보를 내렸고 공원은 애리조나주 캐니언 신부에 최근 고온으로 열사병 환자가 속출해 도보 여행자 3명이 이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염은 유럽 여러 나라의 인프라와 사회적 회복력을 전방위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냐에서는 18일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구간의 산불로 인해 두 도시간 고속열차가 2시간 30분 넘게 지연되고 수많은 승객이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에스파냐 북부와 동부 그리고 포르투갈 북부와 중부의 산불 위험 등급은 극단적 또는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고온은 교통기반시설에도 물리적 손상을 입혔습니다. 영국 워릭대학 토목공학과의 경서록 교수는 기차길은 극한 고온에서 크게 팽창하기에 환경온도가 기차길 응력 临계치를 넘으면 궤도가 좌우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고온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연화돼 도로 구조가 변형되고 성토층의 토양 수분이 증발해 갈라지면서 도로망의 안정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공학기술학회 철도기술네트워크 존 로런스 주석은 고온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공정사들이 태양 복사를 반사하기 위해 기차길 일부를 흰색으로 칠하는 가장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이렇게 하면 궤도 표면 온도를 약 5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온은 시민 건강과 사회 경제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파냐는 올해 5월 이미 고온 관련 사망자가 101명으로 집계돼 역대 동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국 웰컴 기금의 기후보건부 앨런 댕구어 주임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번 폭염이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만 현재 공공의료 시스템은 이 새로운 현실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거시적 경제의 구조적 위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에마뉘엘 물랭 총재는 20일 반복되는 고온 날씨로 하여 프랑스 경제 성장이 저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이번 이상 고온은 고공 급류가 약화되면서 열돔 현상을 만나 유발된 것으로 지구 온난화는 이러한 복합적인 이상 기상 현상의 증폭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기후소 내분석 분야의 연구원인 미레아 지네스타는 고기압 시스템 자체는 기후 변화에 의해 직접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기후 변화가 기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배경 기온을 높여 이번 폭염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정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기 목표를 시작도 못합니다. 계속 준비만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알아보고 조금 더 완벽해지면 시작하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인생은 준비가 끝난 사람이 아닌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며 평생 출발선에 서 있고 소수의 사람들만 서툴러도 뛰어들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막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돈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시작한 사람은 어느새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최승렬님의 추억의 항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격탁 양청의 뜻풀이와 요래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헌법은 당과 인민의 통일된 의지와 공동의 염원을 집중적으로 구현하는 국가의지의 최고 표현 형식으로서 최고의 법률적 지위, 법률적 권위,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인민을 영도하여 헌법과 법률을 실시함으로써 당 자체가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활동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및 사회조직은 반드시 헌법을 근본적인 활동 준칙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를 담보해야 할 직책이 있습니다. 헌법의 국가 근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견제하고 헌법의 규정, 헌법의 원칙, 헌법의 정신을 결연히 수호하고 관철해야만 국가 통일, 법제 통일, 정령 통일을 보장할 수 있으며 법치 궤도에서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고 국정 운영 체계와 국정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법치 환경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개혁 과정에서 법치를 보완하는 것의 상호 통일을 견지해야 합니다. 개혁과 법치는 상부 상조하며 서로 동반합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개혁과 법치는 새의 두 날개, 소리의 두 바퀴와도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제18기, 제3차, 제4차 전원회의는 각각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전면적인 의법치국에 대해 전략적 배치를 했으며 신시대 국정운영에서 파괴와 건설의 변증법적 통일을 구현했습니다. 법치 환경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 과정에서 법치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개혁과 법치가 두 바퀴와도 같다는 말의 함의이며 또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형세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려면 전면적인 의법치국과 한층 더 긴밀히 결부시키고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을 활용하는 데 중심을 돌리며 개혁과 법치의 관계를 힘써 잘 처리하고 립법 사업과 개혁 결책이 서로 맞물리도록 함으로써 립법 사업의 중대 개혁에 법적 근거가 있고 립법 사업이 개혁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도록 하여 법치의 인도, 조진, 규범, 보호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합니다.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의 목표, 임무와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은 관련 부문의 여러 곳에서 법치 건설과 립법 사업을 포치한 외에 제9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임무와 요구를 제기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시대가 진보하고 실천이 발전하면서 법률 체계 건설에 새로운 요구가 부단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법률 체계도 반드시 시대와 더불어 보완해 나가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관련 법률 제도를 보완하고 헌법이 확립한 제도, 원칙, 규칙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려면 반드시 국가 근본법인 헌법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헌법의 전면적인 실시를 보장하는 제도 체계를 완비하며 완비한 법률로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고 헌법의 실시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헌법의 권위를 수호해야 합니다. 입법 사업에서 헌법의 핵심적 지위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발휘시켜 하는 바 모든 입법 단계에서 헌법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입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되고 헌법의 권위를 구현하며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헌법 실시 상황 보고 제도를 수립해야 하는 바 헌법 실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 법규의 제정과 실시, 헌법 실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발전 상황과 사업전개 상황, 합헌송 심사 업무와 등록 심사 업무 상황을 포함한 헌법 실시 상황과 헌법 감독 상황을 반영하고 보고하는 것을 통해 헌법 실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헌법 실시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때 관한 중점 사업과 사업 건의 등을 모색해야 합니다. 합헌송 심사와 등록 심사 제도를 보완하여 합헌송 심사와 등록 심사 업무의 능력 과지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당면회가 령도하고 인민대표대회가 주도하며 정부가 받쳐주고 각 측이 참여하는 립법 사업 구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당정은 전국의 립법 사업을 령도하고 국가 립법 사업에서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 결정합니다. 립법권위는 지방의 당위원회는 당정의 기본 방침에 따라 본 지역의 립법 사업을 지도합니다.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며 당내 법규와 국가 법률 법규의 연결 및 조율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인민대표대회가 립법 사업을 주도하는 체제와 기제를 보완해야 하는 바 립법 사업에 대한 인민대표대회의 조직 조율 능력을 강화하고

0: 리법 항목 확정, 법률 초안 작성, 중대 문제 조를 조안 심의 고멸 등 면에서의 인민 대표 대회 및 그 상무 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시키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관련 전문 위원회, 상무 위원회, 사업 기구가 중요한 법률 초안을 주도하여 작성하는 기재를 완비하여 리법 사업에서 상무 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원과 인민대표대회 대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립법사업에서 정부의 중요한 받침 역할을 발휘시키는 데 중시를 돌려야 하는 바 정부의 립법 제도 건설을 강화 개진하고 관련 법률 초안, 지방성 법규 초안의 작성과 심의에 회부하는 사업을 잘 진행하며 엄격히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법규, 부문규칙과 지방정부규칙 및 기타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사회 각층이 질서 있게 립법사업에 참여하는 경로와 방식을 확대해야 하는 바 립법협상에서 정협위원, 민주당파, 공상업련합회, 무소속인사, 인민단체, 사회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언략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뜨거운 축구 열기를 넘어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연변의 새로운 풍경들을 조명해봅니다. 네, 경기가 끝나고 관람석을 돌아보면서 한숨이 남았어요. 네, 연결시민 김모 씨는 몇 년 전만 해도 연변팀 홈경기가 끝난 뒤 자원봉사자로 나서 경기장을 청소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음료수컵, 과자봉지, 응원도구까지 어지럽게 버려진 관람석을 보며 이게 과연 축구도시의 품격일까라는 의문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2026 시즌 갑급 리그와 동북 슈퍼리그가 본격화되면서 연결 시민체육관을 찾은 축구팬들은 경기 그 자체 못지않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기 종료 후 관람석의 청결 상태입니다. 말끔히 정리된 좌석은 더 이상 이따금 있는 풍경이 아닌 일상으로 되었습니다. 얼마 전 심양 원정 경기에서도 연변 원정 팬구역을 깨끗이 청소하고 자리를 떠난 모습은 SNS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연결 축구팬협회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사람들마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아니니까라는 생각이 컸다면 지금은 내가 응원했던 경기상이니까 라는 책임감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젊은 팬층을 중심으로 경기 후 인증샷을 찍을 때 깨끗한 좌석을 배경으로 삼는 경우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더 주목할 점은 이러한 종결 문화가 경기상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축구팬들은 자연스럽게 거리, 주차장, 공원 등 일상의 공간에서도 실천 중입니다. 한 시민은 아이와 함께 경기장에 왔다가 깨끗이 정리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먼저 쓰레기를 주워 담는 모습에 뿌듯했다며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교육의 장으로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시선에도 또렷이 닿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연변을 방문한 한 관광객은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환경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열정적인 응원 문화와 깨끗한 도시 이미지가 공존하는 모습이 연변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로 연결시는 최근 몇 년간 관광지와 상가 주변의 청결 관리에 힘써왔고 축구 팬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러한 노력에 탄력을 더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팬덤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집단적 자긍심으로 이어지는 사례입니다. 특히 연결 경기장이 마귀 홈장으로 불릴 만큼 열정적인 응원과 더불어 깨끗한 경기장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연변이 관광도시로서 한층 성숙한 면모를 갖춰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일부 팬들은 여전히 자리를 떠날 때 쓰레기를 챙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음주 후 관람으로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는 사례도 간혹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팬들이 이를 스스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깨끗한 경기장은 선수들과 축구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게 합니다.
또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만들어낸 변화를 소중히 여기고 내 앞으로 축구 도시이자 관광 도시로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연결 경기장은 이제 단순한 축구 경기를 통한 승부의 장을 넘어 시민 의식이 자라는 교육의 장이자 모두가 함께 가꾸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열정은 관람석에 머물지 않고 거리로, 골목으로, 관광지로 퍼져나가 연변을 찾는 이들에게 청결과 질서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갑니다. 내 축구는 여전히 뜨겁고 그 열정을 담는 그릇은 한층 성숙해졌으며 그 성숙함은 이제 연변 전체의 풍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올 상반기 연결시는 따뜻한 민심으로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시리즈 활동을 깊이 있게 전개했습니다. 문화 관광을 요대로, 문화를 뿌리로, 선전을 발판으로 삼아 문화 관광 산업과 문화 혜택을 다양화하면서

행세를 이어갔습니다. 연결 1978 문화창의원 2호 6호동이 오는 7월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량전리 문화관광산업단지와 북부 전민건강단련중심 등 종점 프로젝트도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역 전역의 문화관광소비 및 휴양 인프라가 끊임없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길시 관광 온라인 봉사 및 감독 플랫폼인 연길행 미니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최적화 업그레이드 되어 시민과 관광객들의 여행 편의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내담 기층에 내려가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선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연길시는 명절 맞이 하향순회 공연, 사계절 향촌 음력설 맞이 야회, 길풍기론, 다채로운 연길, 매력 플래시몹, 사계절의 노래 등 24회의 문화혜택 공연을 연이어 개최하여 6,800여 명의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내 또한 새해맞이 대중문예 전시공연, 겨울방학 공익 양성반 회보공연, 6.1 국제아동절 특집 공연 등 세 차례 행사를 통해 1,300여 명 관객을 모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17개 과목의 공익 강좌에는 4,000명 이상의 대중이 참여했으며 95회에 걸쳐 진행된 독서 장려 활동에는 13,300여 명의 청소년이 함께했습니다. 이처럼 다채로운 문화활동과 주제 전시회는 다양한 민족의 대중들이 문화 성과를 공유하고 민족 단결의 사상적 기반을 더 공고히 다지는 계기로 되었습니다. 네, 다음 끊이지 않는 문화관광 이벤트를 조직했습니다. 하나의 공원, 하나의 강, 두 개의 광장이라는 특색 있는 공간을 바탕으로 제13회 연길 빙설 관광축제 시리즈 활동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네, 제4회 꽃불쇼 점등시, 새해맞이 축제, 청소년 요 시리즈 속도스케이트 선수권 대회, 빙상 룡선 대회 등 특색 있는 스포츠와 행사들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음력설 기간에는 예술 종합 공연, 무형문화유산 주제 플래시몹, 공룡과 함께하는 7일간의 낙원, 무형문화유산과 보내는 새해 등 활동이 이어져 빙설 문화관광 브랜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네, 노래하며 즐기는 연길 2026 전국대학생 가요축제가 10개 대학을 찾아 길거리 공연과 문화관광 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축제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과 동시에 전파를 타면서 전 인터넷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향후 연길시 문화관광방송국은 우수한 차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하여 상업, 문화, 관광, 스포츠의 깊이 있는 융합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길이라는 생활도시 문화관광 브랜드를 더 빛내고 산업 융합을 통해 민족 단결과 진보를 도모하며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는 마음을 담아쓴 최승렬님의 추억의 항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어서는 희망에 살고 늙어서는 추억에 산다고 이순의 나이를 넘기고 나서 나는 수시로 추억에 잠깁니다. 그 추억은 때론 달콤하게 때론 아프게 내 마음의 고요를 깨뜨립니다. 이런 타향살이가 몇 해런가 잠 못 드는 밤이면 나는 추억의 쪽문을 살며시 열고 할머니와의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어느덧 세월을 거슬러 동심에로 돌아갑니다. 할머니, 가만히 할머니 이름을 부릅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뜨거운 것이 올리침입니다. 할머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포근한 내 성장의 행복한 요람이었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아들로 태어난 나는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할머니는 불면 날아갈까 주면 부서질까 모든 정성과 사랑을 나한테 쏟아부었습니다. 나는 식성이 요벨라, 매일 닦은 콩가루를 밥에 버무린 콩고물 밥만 먹었습니다. 6살 때인가 잘 기억나진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니 콩고물 밥이 없었습니다. 콩고물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콩고물 밥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발버둥치며 울음을 터뜨리자 할머니는 나를 달래줬습니다. 그래도 울음을 좀처럼 그치지 않자 할머니는 나를 둘째 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집 뒤에 있는 도마도 밭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밭머리에 내려놓고 도마도 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먹음직한 도마들을 따서는 치마에 쓱쓱 닦더니 내 입에 넣어줬습니다. 도마도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때 그 달콤하던 도마도 맛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나는 잠자는 버릇도 유별났습니다. 할머니가 등을 긁어주지 않으면 좀처럼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나를 품에 꼭 안고 거칠거칠한 손바닥으로 내 잔등을 오로쓸어주면 어찌나 시원한지 나는 기분 좋게 달콤한 꿈나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 그때 할머니 품은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하고 아늑했던가. 이제는 고인이 되었지만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추억은 지금도 내 마음에 아름답게 남아있습니다. 나의 할머니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부지런하고 억척스러웠으며 베푸는 것을 무척 즐겼습니다. 70이 넘은 연세에도 할머니는

농사일이든 집안일이든 맡기는 것이 없었고 손은 늘 쉴 수 없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짬짬이 시간을 내 나의 장갑이랑 양말이랑 또 줬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어디선가 깨진 도자기를 얻어다 망치로 동그랗게 다듬은 다음 도자기 중간에 새끼 손가락이 놔둘 수 있을 만큼한 구멍을 뚫고 거기에 한 뽐 되는 나무꽃쟁이를 가로 꿰질러 돗물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솜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 한 손으로 솜을, 다른 한 손으로 물레 및 나무꽃쟁이를 잡고 돌리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에 솜이 타래를 치면서 실이 뽑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뽑은 실로 할머니는 밤새워 한 코 한 코 정성을 넣어 나에게 양말이나 장갑을 넣어주시곤 했습니다. 그때 철 모르는 나는 할머니가 고생스럽게 뽑아놓은 실을 끊어놓거나 팽이를 치면서 헝클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꾸중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나는 할머니가 또준 장갑을 끼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나는 무럭무럭 자라 철이 들었고 행복한 유년을 보냈습니다. 베푸는 법을 배웠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일까 유치원에 다니면서 간혹 간식을 주면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와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때면 할머니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덩달아 즐거워지곤 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는 평생을 억척스레 일하여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늘 베풀면서 살았으며 남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습니다. 비오는 날이면 할머니네 집은 여간 흥성거리지 않습니다. 잔잔한 비가 내리는 날이면 동네 할머니들은 의례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 집에 모여듭니다. 그러면 집안은 대뜸 활기를 띱니다. 여 할머니들은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모여앉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시집의 흉을 보기도 했고 처녀 시절 즐거웠던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며 신혼 때 있었던 행복한 이야기로 로넨의 얼굴을 붉히기도 했고 신나게 화투상을 번지기도 했습니다. 눈이 내리면 할머니는 제일 첫사람으로 밖에 나가 큰 길에 눈을 쳐냅니다. 어느 해인가 눈이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무릎까지 눈이 내려 발을 내딛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눈이 먹기 바쁘게 할머니는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도구를 들고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또 눈치로 나가? 추운데 나가지 마. 내가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내 새끼, 뜨뜻한 아랫목에서 삶은 감자 먹으며 놀거라. 할머니가 인차 눈치고 올게. 그렇게 꼬박 두 시간을 눈치고 돌아오신 할머니의 얼굴은 눈바람이 얼어서 벌겋게 되었고 두 손은 얼음장마냥 차가웠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은은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고이아나는 그 아픔은 할머니를 깊이 사랑하는 데서 오는 아픔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할머니로부터 나는 참된 삶의 자세를 배웠고 사람은 본분을 지키면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삶의 이치를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집에 들어선 나는 여느 날과 같이 신을 벗기 바쁘게 할머니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집안에는 많은 친척들이 와 있었고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울면서 할머니를 찾자 어머니는 나를 한 품에 꼭 끌어안으시고 달래줬습니다. 얘야, 할머니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다시는 볼 수 없고 너를 안아줄 수 없단다. 나도 할머니 따라 하늘나라에 갈래요. 더는 할머니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픔이 몰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쓰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동요 소개합니다. 80년대에 익숙히 불려졌던 우리 민족 동요 첫 곡입니다. 설날이 왔어요. 한록순 작사, 리영태 작곡입니다.

0: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과격할 격, 흐릴 타, 날릴 양, 맑을 청, 격탁 양청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탁한 물을 흘려보내고 맑은 물을 끌어들이다, 악을 물리치고 선을 권장하다 라는 뜻입니다. 견수는 자가 성숙이며 삼국시기 위나라의 안문태수를 지냈고 서진대는 사공종사중랑에 임직했습니다. 견수는 언변이 뛰어났고 문제 또한 출중했으며 성격이 호방해 어릴 때부터 이미 명성을 드날렸습니다. 진해제 때 이르러서는 상서로 임명됐습니다.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견수는 교만해졌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재상직을 맡긴다면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할 것이며 군의 통수로 임명한다면 그 어떤 강적도 물리쳐 부루의 업적을 쌓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발생한 일들은 그의 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원 291년에 견수는 상서라는 요직을 맡고 있었는데 이때 서진의 황족들은 진해제의 사마충이 무능한 임금이라고 여겨 발왕의 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견수는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왕들과 결탁해 이들을 도왔습니다. 견수는 장사왕인 사마오를 도와주었는데 사마오가 살해되자 다시 성도왕 사마영에게 빌붙었으며 허감왕이 조정의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그의 신복으로 전락했고 병북 장군에 임명됐습니다. 하감왕이 동해왕 사마월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견수도 결국 사마월의 부하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격탁양청이라는 말은 성어로 고도조 전해졌습니다. 네, 고사성어 격탁양청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2026년 미국, 캐나다, 메이코 월드컵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 나라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월드컵일 뿐만 아니라 참가팀이 가장 많고 경기수가 가장 많은 월드컵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심판, AI 기술부터 교통지원, 경기장 주변

0: 제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요소들이 월드컵 경기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많은 과학기술계와 스포츠계 인사들로부터 첫 번째 AI 심층 참여 월드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팎의 여러 전경에서 AI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축구 경기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월드컵에서 여러 AI 혁신 기술의 부현이 중국 과학기술 기업의 강력한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회의 여러 핵심 AI 기술은 중국 기업이 제공했습니다. 축구 AI 슈퍼 인텔리전스를 망라한 여러 첨단 기술은 경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술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D 디지털 휴먼 시각화 솔루션은 모든 참가 선수에게 고정밀 3D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라이브 방송 화면에 통합하여 오프사이드 판정을 보다 직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 외에도 중국의 전문 디스플레이 장비가 월드컵 국제 중계센터와 비디오 심판센터에 전면적으로 입주하여 경기장 화면을 선명하게 복원하고 경기의 고화질 중계를 보장하며 심판의 판정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중국산 제품은 시민과 팬들의 교통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차 그룹이 연구 개발한 경전철 열차는 멕시코의 세계 주최 도시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월드컵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약 800대의 신재생에너지 연결 차량 중 95% 이상이 중국 브랜드 버스입니다. 또한 많은 절강성 의료에서 만든 팬 유니폼, 기념 축구공, 관변 측 권한을 수여받은 캐릭터 상품은 경기장으로 미리 운송되어 팬들의 관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심판팀은 총 170명으로 월드컵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 3명의 심판이 선정되었는데 만영이 주심을 맡으면서 두 번의 월드컵 심판에 참여한 첫 중국 심판으로 되었습니다. 주비와 부명은 각각 부심과 비디오 부심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 월드컵 심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무엇 때문에 인민의 정신적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하는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중국 술의 도시 로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산동성 등주시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66부를 보내드립니다.
1: 무엇 때문에 인민의 정신적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하는가?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인민의 정신적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포치는 사회주의 문해를 번영 발전시키고 문해사업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대한 가치적 선도력, 문화적 결집력, 정신적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인민의 정신적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더욱 많이 내놓는 것은 인민을 선도하고 고무하여 그들의 지혜와 힘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위대한 사업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전략적 수요입니다. 문예 사업은 당과 인민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수한 작품을 창작해내는 것은 문예 사업에서의 중심 고리입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당조항은 문예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습근평 총서기가 직접 계획하고 지도하고 추진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여 문예의 번영 발전에 관련한 일련의 중대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답해 줌으로써 문예 사업을 위하여 근본적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광범한 문예 일꾼들은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창작하여 많은 우수한 작품을 내놓았으며 일련의 문예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예 사업은 백화가 만발하는 활기찬 번영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현 시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이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 들어섰고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은 당대 중국 문화의 역사적 좌표이기에 민족 부흥이라는 시대적 주제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문예 사업을 국가의 전도, 민족의 운명, 인민의 염원과 긴밀히 결부시키고 인심을 결집하고 민심을 따뜻하게 하며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문예 사업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사업을 고양하고 문화 건설 기반을 육성하며 인민을 위해 노래하고 시대의 혼을 고양하여야 하며 문예 창조의 방식으로 민족 부흥의 역사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장정의 길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인민의 정신적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더욱 많이 내놓는 것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인민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하는 데서의 객관적 요구입니다. 인민으로부터 오고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하며 모든 것은 인민에게 속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문예의 근본적인 입장이자 사회주의 문예가 번영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한 후 인민 대중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은 생존형 수요로부터 발전형 수요로 전환되었고 물질적 수요로부터 정신적 수요로 도약하는 특징이 더욱 뚜렷해졌으며 우수한 정신문화 식량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기에 문예 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문예를 번영 발전시키려면 인민 중심의 창작 방향을 견지하고 문예 창작을 힘써 번영시키며 진지한 감정으로 시대와 인민을 위해 노래하고 신시대에 걸맞은 문예 정품을 더 많이 내놓아 고원으로부터 고봉예로의 도약을 실현함으로써 광범한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보다 풍부하고 영양이 있는 정신적 식량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인민의 정신적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더욱 많이 내놓는 것은 중국 정신을 더 잘 고양하는 데서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문예는 영혼을 살리는 공정으로서 문화로 사람을 교화하고 육성하는 책임이 있으며 정신적 기치를 들고 정신적 기둥을 세우며 정신적 가원을 구축하려면 모두 문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좋은 문예 작품은 푸른 하늘을 비추는 햇살, 시원한 봄바람처럼 사상을 인도하고 심령을 울리고 인생을 도야하며 생동감이 넘치는 작품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긍정하고 찬양해야 하고 무엇을 반대하고 부정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사회주의 문예를 번영 발전시키려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생동하게 문예 창작 과정에 구현하고 피와 살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정신이 살아있는 우수한 작품으로 건전한 문화 풍조를 창도하고 기형적인 심미 경향을 철저히 버리며 사상이 심각하고 정신하고 소박하며 강인하고 힘있는 우수 작품으로 인민의 심미관과 가치관을 자양하여 인민의 정신생활을 더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질적 수준 향상을 문예 작품의 생명선으로 삼고 내용 선정을 엄하게 하고 심원한 사상성을 갖추도록 하며 예술 창조의 정품화를 추구하여 작품의 정신적 에너지, 문화적 내포, 예술적 가치를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인민의 정신적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더욱 많이 내놓으려면 정도를 고양하고 예술적 리상을 고수하는 문화 문예 인재 대우를 떠날 수 없습니다. 문예 대우 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각 분야, 각 계층, 각 방면의 문예 사업 일꾼들을 광범위하게 조직하고 동원해 당의 문예 사업에 뛰어들도록 하고 도덕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문학가와 예술가 및 규모가 방대한 문화 문예 인재 대우를 많이 육성하고 구축해 사회주의 문예를 번영 발전시킬 수 있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광범한 문예 사업 일꾼들이 예술에 대한 경외심과 전업에 대한 지성심을 갖도록 인도하고 개인의 도덕 수양, 사회 형상과 작품의 사회 효과를 통일시키며 품위, 격조, 책임감이 있고 공을 들이고 진짜 재능을 키우며 좋은 명성을 추구하도록 하고 고상한 지조를 간직하고 형식과 내용에서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역사의 정기를 고수하고 세인을 위해 미덕을 고양하고 자신을 위해 청렴한 명성을 남겨야 합니다. 업계 기품과 예술 도덕을 고양하고 문예계에서 훌륭한 사회 형상을 수립하며 자존자애하고 상호학습 참조하고 맑고 깨끗한 업계 기풍을 수립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인민의 정신적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리진화 가수가 부릅니다. 마음을 열어라.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중국 수레 도시 로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83번째는 중국 수레 도시 로주입니다. 타강과 장강이 만나는 이곳은 봄에는 녹음이 무성하고 여름에는 경치가 아름다우며 가을에는 열매가 탐스럽고 겨울에는 경치가 수려한 아름다운 강남입니다. 로주는 강남의 수려함과 술의 호방감이 어우러져 로주 고유의 기묘한 경관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사천 분지의 남초, 분지가 고원으로 리행하는 지역에 위치한 로주는 뒤에 산을 두고 타강과 장강을 마주하는 사천 남부에서 운남 귀주로 통하는 요충지입니다. 20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로주는 과거의 강양이라 불렀습니다. 서한 때인 기원전 151년 이곳의 강양현을 두면서 로주의 도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로주는 중원에서 서남의 소수민족 지역으로 통하는 서남의 요충지이자 역대로 사천과 운남, 귀주 삼성의 물자 집산지이며 사천 남부와 서남 지역의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로주는 또한 유명한 군사 고성이며 근대 혁명 역사 전통을 보유한 도시이자 술 문화를 보유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2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는 로주에 많은 문물과 고적을 남겼습니다. 보은탑은 당나라 건축의 예술 특징을 보유하고 춘추사는 청나라 조각예술의 정화를 대표하며 룡뇌교는 정교한 석각예술과 웅장한 조형, 기이한 구도로 내외의 이름이 자자합니다. 장강과 타강의 기슭에 1170m 길이의 명나라 때 성벽과 인화성, 휘진성, 삼성성, 소북성 등 성곽이 옛 모습을 유지하며 은광문성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로주에서 동쪽으로 30km 거리에는 또 로주성이라 불리는 남송 신비성도 있습니다. 과거 송나라와 몽골이 이곳에서 34년간 대치했고 성은 5번이나 이름을 바꾸며 송과 원의 전쟁 역사에서 비장한 한 페이지를 엮었습니다. 당시 쇠로 만든 로주라 불린 신비성은 현재 둘레 3,365m에 달하는 성곽이 보존돼 성원 간 전쟁을 연구하는 중요한 사료로 남아있습니다. 동서 길이 2.5km, 남북 너비 1km의 신비성 유적에는 또 관아와 종고루, 비밀성 출입문, 성박해자, 훈련장 등이 남아있습니다. 삼면이 장강에 둘러싸인 신비성은 강 안에 벼랑이 아찔하고 특히 성의 서남쪽에 깎아지른 낭떠러지가 있어 동남쪽으로만 성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로주성은 삼면이 강물에 있다아 있고 한쪽으로 산에 이지합니다. 로주의 강금소로에 위치한 룡투관은 촉한 때의 옛 관문으로 북쪽으로 타강과 연결되며 남쪽으로 장강과 있다아 마치 거대한 룡이 두 강물을 하나로 연결한 듯 장관입니다. 로주에서는 또 유명한 옛 석교인 룡뇌교도 명물입니다. 명나라 때 석교인 룡뇌교는 1378년 내지 1398년에 축조된 석교와 석각을 한 몸에 모은 교량입니다. 큰 돌로 교각을 만들고 교각 사이에는 두텁고 넓은 석판을 깔았으며 홍수 방류에도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난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각의 색인 커다란 룡과 다양한 짐승 조각이 푸른 청산을 배경으로 맑은 물에 거꾸로 비껴 비경입니다. 로주 고성의 심벌은 삼족 정립의 구도를 형성하는 고성 중심에 위치한 송나라 때 보은탑과 고성 동쪽의 명나라 때 쇠강탑 종고로입니다. 1148년에 처음으로 축조한 보은탑은 안무사 풍집이 모친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의미로 축조했고 타강과 장강 합수목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솟아있는 쇠강탑은 수로의 평안을 위해 세운 것이며 시간을 알리고 경보를 울리는 두 가지 기능을 갖춘 종고루는 동서양 건축 양식을 한 몸에 모아 이색적입니다. 이 밖에 충산 규성각과 서쪽 교회의 백자도, 남쪽 교회의 운봉사, 고성 북쪽의 옥섬산 마해석각, 고성의 청나라 때 거리와 가옥들도 로주의 문화적 분위기를 가미합니다. 산 좋고 물 맑은 로주는 예로부터 많은 문인 묵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당나라 시인 두보와 송나라 대문호 소동파, 송나라 서예가 황정견, 송나라 문학자 범송대, 송나라 시인 류규, 명나라 시인 양신, 청나라 작가 황운곡 등이 모두 로주의 아름다운 산수에 매료돼 작품을 남겼습니다. 오늘날도 동암기슭에 남아있는 두보석과 황정견의 서예 작품인 옥섬, 졸개, 양신이 쓴 글 금오봉, 황운곡의 시비 룡마담 등은 그들이 로주에 남긴 흔적입니다. 산과 물과 바위와 숲과 동굴과 샘물이 어우러진 로주에서는 산발이 기복을 이루고 숲이 무성하며 시냇물이 맑은 사천 최대의 원시림인 황형 원시림과 사원이 즐비한 로주의 명산 방산, 기이한 산봉우리와 바위, 협곡과 폭포, 숲과 온천을 거느린 천선동, 아름다운 산소와 정교한 석각이 조화를 이루는 옥섬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로주는 또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보유한 도시로 혁명 지사들이 남긴 사적지와 유물도 많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천남 사범학당은 무산계급 혁명가들이 혁명의 불씨를 지핀 곳으로 이곳에서는 1922년 내지 1923년에 많은 혁명가들을 키웠습니다. 그 밖에 로주에는 주덕 장군이 호국군을 거느리고 황제로 칭한 원세계의 북양군부를 격파한 곳, 주덕기념관, 로순봉기 지휘부 사적지 등이 있습니다. 로주는 또한 중국 혁명의 군대 홍군이 적수강을 네 번 건너며 국민당 군대와 싸운 전적지입니다. 홍군은 바로 이곳에서 국민당 군대의 포위를 뚫고 장정길에 올라 혁명의 불씨를 섬강령을 통해 중국 전역에 뿌렸습니다. 또 내외의 명성이 자자한 유명한 중국 술의 도시인 로주는 농향형 대곡주의 발원지 중 하나입니다. 로주 대곡주는 맛이 순하고 향이 좋으며 맛이 오래갑니다. 로주 대곡주 중 하나인 로주 로교 특곡은 국가급 명주에 선정되었습니다. 명나라 때 로주에는 벌써 10여 개의 양조교지를 건설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중 4개가 가장 유구한 역사를 자랑해 40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주대곡 노교지는 중국에서 건설 연대가 가장 이르고 연속 사용시간이 가장 길며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중국의 첫 요지라 불립니다.
1: 지금까지 중국 술의 도시 로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한

0: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길림 좋은 사람의 선진 사적을 널리 알리고 덕을 숭상하며 선한 일을 본받는 짙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최한 2026년 제1진 길림 좋은 사람 선진 사적 발표 행사가 일전에 사평시 길림 사범대학에서 있었습니다. 행사는 대중들 주변에 도덕적 본보기를 발굴하고 선전하여 길림성의 전면 진흥을 위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고 강대한 정신적 동력을 모으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발표 행사 현장은 훈훈한 분위기와 열렬한 기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감미로운 도입고 좋은 사람이 울려 퍼지며 친근하고 존경스러운 이름들과 감동적인 장면들이 화면에 생생히 펼쳐졌습니다. 이번 발표 행사는 성실 신용, 경업 기여, 정의 용위, 효로 애친, 남을 돕는 것을 낙으로 여기다 등 다섯 장으로 나뉘어 사적 단편 상영, 현장 이야기, 문예 공연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길림 좋은 사람들의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선행을 입체적이고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길림 좋은 사람들의 평범하지만 빛나는 공적은 청년 학생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길림 사범대학 학생 주가월은 이번 발표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들의 소박한 선행에는 강력한 정신적 힘이 담겨져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 생생한 본보기로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을 본보기로 삼아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인품을 닦으며 초심을 지켜 선의와 사랑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신시대 길림성 전면 진흥이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끊임없이 용솟음쳐 나오는 길림 좋은 사람은 이 땅의 가장 따뜻한 이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미약한 빛으로 찬란한 은하수를 이루며 중국식 현대화의 길림의 장을 힘차게 써내려가는 데 끊임없는 도덕적 지지와 정신적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간부와 군중들은 길림 좋은 사람을 본보기로 감동을 행동으로 존경을 힘으로 전환하여 각자 일터에서 빛과 열을 발휘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단오절 전날인 6월 18일 연길시 신흥 민족단결 주제광장은 쑥향과 떡 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 연변 조선족 자치주 당위원회 통일전선사업부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여성연합회가 연길시 관련 단위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 다채로운 연대에서 아름다움을 만나다 행사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산동, 흥룡강 등 지역에서 초청된 12가구의 외지 가족과 20가구의 현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가무 공연을 감상하고 종자와 쑥떡을 만들며 전통 전지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는 이색적인 문예 공연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전지 문양이 더해진 의상을 입은 아이들이 무대에 오르고 뒤이어 신명나는 민속 춤과 악기 연주가 이어지자 관객들도 덩달아 흥겹게 어우러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광장은 또 순식간에 민속 체험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무형 문화유산 체험 구역마다 전지, 종자 만들기, 쑥떡 빚기, 향주머니 만들기, 오색 매듭줄 꼬기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왕시요는 아이에게 종이 접기와 전지를 가르쳐주며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을 손끝으로 느꼈고 3대가 둘러앉아 종자를 만드는 체험에도 참가했습니다. 왕시요는 아이가 처음으로 종자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배웠고 전지로 예쁜 모양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흥룡강에서 온 청년 연명양은 연변에서 찍은 오락 프로를 보고 연변을 찾은 여행객이었습니다. 그는 향주머니 만들기 체험을 통해 단오 수공예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일정이 빠듯한 특종병식 여행이었는데 이 행사 소식을 접하고 바로 참가하게 됐다며 연명양은 연변의 명절 풍습, 음식 문화, 일상 대절을 직접 경험하면서 연변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료애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의 막은 내렸지만 양방향 소통의 료정은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 씨오 가족은 선물로 받은 동북리그 입장권을 들고 연길 경기장으로 향해 연변팀을 응원할 예정이고 연명양은 이번 방문에서 얻은 호감을 발판 삼아 연변의 구석구석을 더 깊이 탐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연변에서 받은 온기와 감동은 참가자들의 살아있는 명함으로 되어 더욱 단결되고 행복한 연변의 모습을 널리 알리는 작은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6월 19일 단오를 맞아 장백 조선족 자치현 경내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좋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장백 천년 애성 풍경구에는 아침 일찍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었습니다. 장백 조선족 자치현 조선족 노인협회 록강 분회에서는 총협회의 요구에 따라 20여 명의 회원들을 조직하여 이른 아침부터 풍경구에 앉아 배추 김치를 담그고 찰떡을 치며 입살 골밑떡을 만드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조선족 특색 음식을 맛본 관광객들은 장백 조선족 자치현의 조선족 특색 음식이 매우 깨끗하고 맛이 좋다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장백 조선족 자치현 조선족 노인협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중요한 명절이나 대형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청을 받아 장백 천년 애성 풍경구에서 다채로운 문화오락 및 체육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조선족 특색 음식과 반찬을 직접 만들어 성내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현 관련 부문과 풍경구 그리고 광범위한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장백 천년 애성 풍경구 김길남 총경리는 최근 연간 장백 조선족 자치현 조선족 노인협회가 풍경구 대회 선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문화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장백 조선족 자치현 관광업의 발전을 힘써 견인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최고의 축제라 불리는 2026 월드컵이 한창인 요즘 그에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하는 핫 이슈가 있다면 아마도 동북리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지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맛과 멋을 겸비한 동북리그는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어우러진 전민축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제6라운드가 지난 20일 연길 전민건강중심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장춘팀은 전반 26분에 선제골을 기록한 뒤 추가 시간에 추가 골까지 넣으며 일찌감치

0: 결과가 중요한 스포츠에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누군가는 기쁨을, 누군가는 한숨을 삼켜야 하는 게 당연한 일. 하지만 이날 경기는 아쉬움보다는 아름다움이 더해진 축제로 기억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함께 즐긴 축제라는 표현이 이보다 더 적절할 수는 없습니다. 무려 27,300여 명의 관중이 운집했습니다. 그라운드에서는 선수들이 뜨거운 열정과 투혼을 불태웠다면 관중석에서는 27,000여 명이 함성으로 장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더욱 눈길을 끌었던 건 지난 대심양전에서 명태를 응원봉으로 삼아 활력 넘치는 응원을 선보이며 큰 화제가 되었던 명태춤 응원단이 이날에도 응원춤을 선사하며 홈장에 열기를 더했던 것입니다. 이날 명태춤 응원단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응원전을 연출했는데 손에 든 명태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인삼이 달린 머리띠를 하고 힘찬 리듬에 따라 각 잡힌 응원을 펼쳤습니다. 이렇듯 스포츠로 시작해 풍성한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로 이어진 전민대축제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연변과 장춘이 하나 되어 호흡한 감동의 장으로 남았습니다. 경기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만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함께 만든 이 축제의 여운은 오래도록 두 지역 팬들의 가슴에 뜨겁게 자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리그는 계속됩니다. 첫 홈경기를 치른 연변팀은 27일 저녁 6시에 역시 홈장에서 할빈팀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산동성 등주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3: 등주시 박물관은 역사, 예술, 인문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다기능적이며 현대적인 지방 박물관입니다. 1956년 등현 문화관에 문화재 전시실이 설립되었고 1958년에는 등현 박물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자연의 부, 역사의 부, 사회 건설의 부, 세계의 전시실을 마련했으며 석각 비관 한 곳이 있어 500여 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1986년 서문 리대가의 새로 보수된 왕자사당으로 이전하여 도자기관, 서화관, 청동관, 고화폐관, 동경관, 북신문화관 등 총 6개의 전시실을 마련했습니다. 등주시 박물관 신관은 용천광장 동북쪽 정하 서안에 위치해 있으며 용천광장 문화건축군의 하나의 탑과 6개의 관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등주시 박물관 신관의 건축 면적은 2만 평방미터로 한 당 양식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이며 프레임식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석기 초기에 북신 문화부터 해방전쟁 시기까지 만년 이상의 지역 발전 역사를 소개하고 등주시의 각 역사 시기의 발전을 집중적으로 전시하며 등주시 지역의 역사화 과정을 진정으로 재현했습니다. 소장 문물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특별 전시실을 개설했습니다. 격혁청동, 고금을 거울로 삼아 도풍자운, 옥원 화장을 통해 오랜 역사와 번영한 시대의 풍채가 서로 빛나며 등주시의 깊은 역사와 문화적 깊이를 전면적으로 보여줍니다.

3급 문물은 33점입니다. 복신문화, 상주 청동기, 옥기를 특징으로 하는 소장품을 형성하였으며 특히 수량이 많고 무늬가 정교하며 명문이 풍부한 상주 청동기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청동기 수집량은 전국 현급 도시 상위권에 속하며 산동 성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산동성 10대 박물관에 성공적으로 입선되었습니다. 2015년 3월 3점의 문물이 제로 보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동성 등주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홍 가수가 부릅니다. 꿈의 날개.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이른 새벽 군영 앞에 쓰러진 택시기사를 성공적으로 구조한 군인들의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천성 성도시 새벽 2시의 거리는 적막했습니다. 서부 전구 공군 모 부대 영문 앞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왜서 심야에 군사금지구역에 진입했을까요? 5월 28일 새벽 2시 19분 콜택시 운전기사 왕 선생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과 함께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 한 가닥의 의식을 바탕으로 왕 선생은 비상등을 켠 채 차를 근처 서부 전구 공군 모 부대의 영문 앞에 세웠습니다. 영문 앞은 무관한 차량의 정차를 엄금합니다. 즉각 떠나세요. 근무 중인 보초병 팽복강은 이상 상황을 발견하고 즉각 구두상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신호를 보내도 흰색 승용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진 팽복강은 즉각 상황을 부반장 첨동학에게 보고했습니다. 내가 처리할게요. 첨동학은 즉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문 초병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감시실에서는 현장을 주시하며 나머지 인원은 즉각 대기 상태에 진입하라 고 지시하고 나서 이상 상황을 수습하러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차량에 가까워졌을 때 눈앞의 전경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창문은 열려져 있었고 운전자는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안색은 창백했고 호흡이 가빠 보였으며 입가에 투명한 액체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무슨 상황입니까? 내 말이 들리나요? 팽복강은 몸을 굽혀 물었지만 상대방은 단지 심하게 숨을 헐떡일 뿐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의도적으로 교정을 어기고 침입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의식을 잃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 내린 생존 선택이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니 즉각 120에 전화하세요. 첨동학은 명령을 내리면서 환자를 살폈습니다. 2시 24분 120을 기다리는 동안 왕 선생은 심한 구토를 시작했고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부반장 첨동학은 즉각 결단을 내렸습니다. 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구토물을 청소한 후 다시 120에 전화를 걸어 병세의 변화를 설명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왕 선생을 구조했습니다. 2시 32분 구급차가 경적을 울리며 군영에 도착하였고 의료진은 신속하게 환자를 구조했습니다. 첨동학과 팽복강도 처리 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은 이들의 전문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2시 38분 환자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위험 상황을 발견한 후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전 과정은 19분에 불과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운전자 왕 선생은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더 늦었더라면 환자를 구할 수가 없었다며 장병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6월 16일 10여일간의 입원 치료 끝에 회복되어 퇴원한 왕 선생은 곧바로 군영을 찾아 특별히 감사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생사가 걸린 순간을 언급하며 여기 부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어서라도 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주차하면 그들이 분명히 저를 구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첨동학은 마지막 순간에 차를 길가에 세웠는데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서로를 향한 따뜻함입니다. 전사들은 가장 위급한 시각에 무조건 인민 자제병을 믿은 왕 선생에게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사들은 군중들이 위급할 때 용감히 나서 과감하고 전문적인 조치로 생명 구조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새벽 군영 앞에 쓰러진 택시기사를 성공적으로 구조한 군인들의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1: 오늘의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는 조설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0: 조설근의 이름은 점, 자는 몽운이고 근포, 설근, 근계 등 호를 갖고 있다. 그의 손조는 한족이었으나 청왕조식이 그의 가문은 귀족 세가로 되었다. 그의 종조부로부터 부친 항례에 이르는 3대에 거쳐 세습적인 강령직조를 지내면서 조종에서 각종 직무의 직조, 구입, 공급 등 일을 맡아보았다. 조설근의 조부 조인은 시, 사, 희곡에도 능한 명사였는데 이런 조설근의 문학 수양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설근의 부친대 이르러 부친이 파직당하고 가산도 몰수당해 그의 가문은 파멸의 일로를 걷게 됐다. 조설근은 13살까지 호의호식하면서 나라를 보냈지만 13살 후부터는 죽이나 겨우 먹는 가난한 신세가 됐다. 귀족 가문이 극성하던 대로부터 쇠퇴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와 직접 겪은 빈곤한 생활은 조설근의 사상 감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조설근이 홍두몽을 창작하는데 심각하고 풍부한 생활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홍두몽은 조설근이 권공에 빠졌던 만년에 쓴 것이다. 그는 홍두몽 제1회에서 글자마다 피니 10년의 고생은 예사롭지 않았다고 썼다. 생활이 어려운 데다가 단 하나밖에 없던 어린 자식마저 요절하자 조설근은 고통이 병이 돼서 홍두몽을 80회까지 쓰지 못하고 50시도 못 되어 생을 마감했다. 조설근은 홍두몽 책 이름을 처음에는 석독이라고 했고 80회밖에 쓰지 못했다. 1791년 종위원이 고학이 쓴 40회까지 합표 120회본을 처음 인쇄해서 세상에 내놓으면서 책 이름을 홍두몽이라고 고쳤다. 홍두몽은 백과전서식의 소설이다. 책에 나타난 인물들로는 황제의 측근과 나라의 친척으로부터 귀족 관료, 요정과 사동, 승려와 상인, 농민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중국 사회의 각 계층을 거의 망라했다. 소설이 묘사한 범위를 보면 상층 사회의 예의와 교제, 관원 상제, 평민 백성들이 종사하는 일, 예컨대 건축, 나무, 화초 재배, 의학, 점치기, 예술, 공연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다. 홍두몽 중의 인물 형상들은 아주 성공적으로 부각됐다. 홍두몽 중의 인물은 700명이 넘는데 그중 전형적인 인물이 100명도 더 된다. 조설근은 여성, 특히는 청소년 여성의 미묘하고 복잡하며 민감하고 변덕스러운 심리 상태와 정감세계를 파헤치면서 그들의 염원과 기대, 특히는 사랑에 대한 그들의 갈망을 잘 보여주었다. 홍두몽은 갓씨, 사씨, 왕씨, 설씨, 4대 가정을 배경으로 갑옥과 림대옥의 애정 비극을 조선으로 해서 가시 가문이 홍성으로부터 쇠망해가는 과정을 통해 청왕조가 홍성하던 데로부터 붕괴되어가는 필연적인 역사적인 운명을 보여주었다. 또한 홍도몽은 통치기금 내부 즉 황실과 귀족, 관료들 사이의 모순과 귀족 가정 내부 모순이 바로 그들 자체를 쇠망위로 이끈 중요한 원인이 하나임을 까밝혔다. 홍도몽은 사상성이 높을 뿐더러 탁월한 예술적 성과로 중국 고대 장편소설 가운데서 사실주의의 가장 높은 봉우리 오른 작품이다. 홍도몽의 예술적 성과는 우선 전형적인 인물 형성을 부각한 데 있다. 갑오옥, 림대옥, 설보태, 황희봉 등 인물 형상은 널리 전해지고 있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홍도몽의 언어는 세련되고 성격화됐으며 표현력이 강하다. 홍도몽은 후시에 와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거작으로 되었다.
1: 지금까지 조설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